미 창문이 랑소수디 당기 긴쿠와 앙탕부디이 타체나 강저체네 릉이기 디탕라 긴송치구삼 남군기 초외추 삼긴낭둔카 미바도 주토바구 라바 양스주와 따도 클롱쿠교 용마치바 카레게바 지토르주바 미신당지지치급 파다우 참조바 로탕 협지교고 카기보이바 대당기 초외주람 균형치바 초주 뇨고윤교 토낭치바 서동기 쥐람야바 류제원참제와 千日祖敦啦 지송수와 타마봉와탕 차라라 최치바 대탕민비애쥐람털와 신비의 캐수야바 지조기 초외 구지야바 캐시 캐랑 겐수리군탕 지조 편디리군 롭자 맨캉 킬레치제 주기서치 총르탕 총르치무소 쪼내쿨공탕 레군디레둔바인치 닌달 니바두 대탕닥제치구 캐시 차와게바탕 로야바 류슈미바 미군나와소기네다유치 투도도 면주치구 강변 난기 쿠유라 닌달 기군치네 롱 쿠르둥치바 지비에 직체당 직구라 짱다 톱시야부치바 지비에 쿠유공기 쿠유 짱다 균형치바 쪼내 쿠유공수 군위기 럭주 직체당 직구 직조치바 미기에기 추유딘라 토낭치바 합치개밤 로개급 장쇼캄 라베추미 카나개급 로숨 연기 응원곡급 매배 짐치 유배 미토기 독산 로체기 응원곡급 꿀무치고 탁바투 겐군츠 정군앙 규림 용기 응원곡급 격바탕 권내 탄외 민급 격구 양외 국송라 숙격구 양신이가 편라 대탕 용토

0: 좀 더 집착하셔. 겨우 날 놓여. 왜? 让 나한테 봐요래. 야매는 네 날게요. 다 겨우 놓여. 뭐? 심하도 너무 있으면 되지 그래.
1: 我谈的罗能用嘛是？巨小，你巨小长了几十页鱼，百姓难记，国大你说不定话有谁？
0: 国大你说不定？
1: 嗯嗯。
0: 哦，苏三娘吧。
1: 林志成。

0: 아자 풍라가 단중에
1: 아, 제 아무녀 자수. 예랑러 둔다시야유. 디리치주. 나 양단기 아자 토주.
0: 아자에. 카메. 네 양단기 고대사. 나지 예봐. 용고니리.
1: 니아치야 치유. 기니문에 카체베. 양다 보면 야구치지.

0: 아스네 카테 공예지 모란탄다 메샤손자 예터도 드레스 장지 대비나 나게르슴 차보다 함슴 치차 말베
1: 뒤샤 삼단사는 장게 양단다 기제 없지 구다마즈라
0: 디지 드낭다 먹어 예 최식리
1: 와야 따라 니가 좀 예시로 줘
0: 역시 가다 니 쿠무도
1: 야 yeah.

0: 저저 저할 앞세도와 범닝 좀 뒤되지게 도제기야 임구리
1: 80만 조수유 단차비
2: 왜 저저 저저 저저 저저 저저 저저 저저 저저 저저 저저 저저 저저 저저 저저 저저 저저 저저 저저 저저 저저 저저 저저 저저 저저 저저 저저 저저 저저 저저 저저 저저 저저 저저 저저 저저 저저 저저 저저 저저 저저 저저 저저 저저 저저 저저 저저 저저 저저 저저 저저 저저 저저 저저 저저 저저 저저 저저 저저 저저 저저 저저 저저 저저 저저 저저 저저 저저 저저 저저 저저 저저 저저 저저 저저 저저 저저 저저 저저 저저 저저 저저 저저 저저 저저 저저 저저 저저 저저 저저 저저 저저 저저 저저 저저 저저 저저 저저 저저 저저 저저 저저 저저 저저 저저 저저 저저 저저 저저 저저 저저 저저 저저 저저 저저 저저 저저 저저 저저 저저 저저 저저 저저 저저 저저 저저

0: 참 신수 봉지무도 라요마시 보다 잡으시오시 니머시체는 단단창스깁스는 나리 소경치고 삼치
1: 람포모 심사젠지르샤
0: 사용교사배 로치디나르 갈레가스유니 마다진주니 님도 소화계제 니에 산타체오 선유메 니에 주저 하스 제토미도
1: 포모 다시야마리 시야마리 친자배 미지교 마리 이내가 지초와 무투게오리 아메 싱그유

0: 小陈念三不能心大差不多这点念三不能念不退不多小燕大差不多是别
1: 差不上明度可你爸爸几个阿姆罗花这
0: 单单给小陈阿家给岁不这四亿切三年三八
1: 小陈给阿姆阿斯年穿不这一年爸爸冲冲这
0: 你爹呢跟最拿带枪不许多
1: 喂小陈大丹丹看车一下让个先去吧
0: 你先去我有夜底我让你个年岁先我三去
1: 我你个过来他都先呢用个阿姨
0: 让个先的嘞他是
1: 가서 랑게 초블랑 브리 삼초
0: 얘네 수 딘제게 초블랑 마시

0: Guido, go see.
1: Ngachita lembe me, to new suki, ya yuse de, che to mo jo kam chu jeri.
2: Ra ga gyurin chi sa, kam che ma rap sing ma ri. Ra ga she da che na. Khana shi gyu ni de, ge ge chi de shin ga sa de, ne yi gyu ya mo chu sa, kam gyu je ri.
1: Shang ge chi shi le no me sa, kam ni le jo ma shi.
2: Chi chu ge jim do.
1: Yin zo. A. Ngachita lyu yo ma shi, ting ting le ke sa ra yi ge jo sha.
2: Ma le yi ge jo mo chu. Che sa ga ra ni, che ga jo.
1: 이거 가만히 있어 같이 가.
3: 녀디. 달라 놓으셔.
1: 노초 류인저 장아 줄라제 소리 챙가 님의 수도 리체시 다와 선배 제출러 라키니 가셔. 실수봐. 테스트를 시우히.
2: 야. 왜? 지. 야. 뭐야, 그래도.
1: 생각도 미나를 하고 주스.
2: 야야. 미지 마세요. 치즈 민세.
1: 저저 류윤저. 나게 쓰셔 같이.
2: 야. 나로 틈으로 말이. 겨스. 같이 제대다.
1: 老车王卫东，让俺随老爹，今回参加你的理解不是？云泽，俺老皮了，来不及，俺老皮了，来不是吧？

0: 숨네 책이 최실타 규림 용기 십전 괴바 강딘 롭중제 최척배 킬레타 제리 심주배 차도도 지슈 제바타 진이 지십 최척배 십슈 티외 덥디와타 레취 치와 유지 숨부지 니도 니시 쟁을 류 룬주 파르토 랑종기 신제 대왕기 대외 뜬창기 뷔보 니가 파르 유징 사트 지기 가자 책동 앞에 십주 신이 심배 뒤송불에 가자 주차 뒤 파르 유 총다 토글 체제 듄지 시동 숨기 개주 결추 심배 뒤송불에 가자 죽지 차 니초 파르 유 상함 전다 카 니슈 적숨 망도 침배 뒤송불에 가자 죽주 립시 파르 유지 정 처음에 떠돔 주기 당주 국민 주장 선바 후향 링키 지마랑한 주 시제 퇴왕기 초뒤 토담 직시 퇴구 창도 당디 사뒤 켄디엔 사감 전다 타 총다 쿠이콩 지배 작다제 기싱 제디 사감 전다기 체주 전다 주교 천년 수와타 시제 퇴왕기 지배 셉슈 코든 체교 지교 리교 제디 시제 퇴왕기 셉슈 리리 군제 폐계 용교 군디 동교 인시 송부지
1: 티리 사용제기 뉴고 기세타 라소게준기 텁스드마라 시즈총기르도 총게브네 로니슐하 침베 간소 닝샤와 파질리기 미리 펜존 와라 따교한타 직심 직제 제베 미심 교육의 차원 조비 니루소베 당베 뉴닝기 티리 용고 기세타 라소게준 최퇴베 문된바르 생도 제베 소젠토 파질리라 문된베 천년 토비시
2: 西子创建宁夏创作的操作法吉利基我们年冬加密居民队伦伦就读西子列不应罗尼学生西子创建了破局千不穷了米通乐金托穷了我们创业也托也在穷西送不是康中沙托创建了罗尼学生主任西子创建宁夏创作的经过是一遍为年法吉利基西子的年让给破局你把这个月使用给内次国领格旷给心了二心冬年千不给个月 法吉利基，使用给内次团结，创作给项目和昆明，我与他外部先帝给不足就不谈，三行起联名，特别是对面过年，内次破亏，赔率蛮错了，卡拉数据日本讲钱不认识送不是。法吉利基，错别内次一天，内次亏土给不谈，托不归年，内次亏给蛮错，最先缺把钱给不是。法吉利基，这些都不创建，你说哪去，托给不送。 甘肃内永田多了，票能可以去，啥巧看你永田样都接送不是？西子创开多位选新金州康去进大，马努海义，内次破亏盲错错，都不差不多的团队，西南还将搞不穷些送不是？永过开始列团变么特别个，盲错错，滚退给传统他去几个人，开始滚退给列团些个，发起那个，共有康熙国民再聚切记。
3: 南新派出所警察格里萨苏西坦执法前的场面，陈康两个拍没切不谈，人前几个来给不给，土工东查拉水呢，对头都忙错给国库干给不是。法吉利给各地队的话谈不是，可你啥子你派，连苏北县南罗山东的钱多，俺去前面出水中年呢，两个拍没切不给，小北出水阿爸土工东查拉水差呢。 南马浪空听着总统给不允许送不是？西子创开派出所接特联连锁车进大，朱慧珍给南归人呢，年纪了土工忙许，俺别出给来，随时给面，各地队两个拍没钱不提。内次亏了，偏拖不穷呗，三南搞不穷些送不是？若狗给来团出皮，法吉利给南新培育甘肃临夏给节约钱班，内次内村年续培呢，若狗最能豁达些个。
2: 零下年，共有连缀千年，几股托，随日谈苦提醒年纪谈年切，身边去看看，多随所给我所规定签约，使用给自己求出年续资金呢。零下迷茫给计划什么对别，我所路别跟着两块出，这里送到海给两台具体，听人女士不归途，到团签约不是？发起那个，那您可以使用女士车，场面立即配那玩，突击继续给。 Tiling tsamu che jikbe kambu sabian na boto bo tongdu sim nang gaju chenpo chungsi songbushi. Tachi, nuisi po gui ki mangcho, kambu sabian na bue cawa ta, tuengi ta cwa yang cho yo ni larsu togu. Fajili ta gupti du, bumbu nyamsi ki nyurgyub lele shu kien robo cu, nuisi po gui ki mimang na cwa sarba guo zubar, jesi di li shu yubshi. Fajili ki, ngan cu tangdo dan ki tin cawa che gu, lapchi mi ge titabu yubar tuji ji shu gu gi. 迷茫不用按错若然切别按错错也都中一日列请西子创给其变角批给他迷离吞之气母腿里给比个引起送不是你腿让将给

오 죽어 돼야 돼 왜 한번 봐요 아 아 어디 아 让新南马姐，俺明天呢，爷哪里不去？老让大家不是？哦，爷哪皮开是？哦，爷让去过，让去过一遍，能没跨越？哦，要没提这事，让爷哪爹姐能没过的用的？

0: 야, 칼리인다.
1: 어.
2: 야, 아자.
0: 개징 마리 칼리인다.
1: 요, 아무라 녀석이요.
0: 영아, 칼리인다.
3: 아자, 터지나.
0: 개징 마리 교스구. 야, 범식교시.
4: 欧小长，点名图。
3: 钱能阿主人打？
4: 哟。
1: 是不是写什么？
2: 是不是写就？这次来是拉皮呢？我昨天可真写不灵。
1: 哎，不过的，这次写嘛是白毛多。怎么拿了？苍蝇心机，我念讲过多。
2: 啊，兄弟念讲过有谁？老几没生过年，给谁心疼的？
1: 咋都听不呗？
2: 嗯，哥弟弟就叫大家给送个家长，看看是听有嘛谁？
1: 我那可对接不？
2: 你们不得嘛对用的？我有件明不干不的事么就？谁得听听书？给这群人写着签名多？
1: 俺们去看书多？
2: 俺们去苏国签名多？谢姐，先看了那群都是
1: 谁？老早追有了没？
2: 有谁？大便你，你现在给看的谁个预报？哥哥院长，俺最明谢姐，去年也老早了大皮。之前呢，你们去给先到合适？
1: 哦，杨爱。
2: 啊。
1: 然。哦。今年进九年，我那隔来一下。

0: 내대 송기 왕문에 섬수 가 개치매
1: 아 담이 마다고 생각 니고죠 니 심나라 기부큐님도
0: 빨라 빨라 나 니 나게죠 왕문에 섬수 가 개치매 니 메스데 기란다 아마 여규지대기 마치지고 기부도 낭담이도
1: 라지지고 라로 하줄릭도 너 놓쳐주 이승수게
0: 뭐
1: 담이 녀셰만유다 다네 소사 예품을 막버림이도 예부이 란 예부이너 마바부식 회네 예라라 남시 새로시 김시 쌉수규 기요리
0: 이네 네 심나라 네 주디 큐니 지금이도 김치 싸우지 그대 쏘우래 나
1: 다비 락 심나 까우티네 너 지금도 죄투리 마 이시시다 죄투리 락 안다 샤샹겐가 삼시에쇼 보모디 인시부위베 마세 세베 삼부유다 先把三户地做起休息，多多年过对了，比住估计这样都是给，搞来有点。给自然给不让他妈的，休息啥不足皮呢？我老天爷吧，我让起都干做一把。
0: 罢了，哦，你那么累呢，用过吗？是，哦，我，
1: 啊，大概歇会儿。 你让谢怀怎么？谢不谢皮？呀，我让你阿拉的小大舅子，大皮，你让阿拉舅子的。

0: 다니 밥나 넣어두 다치 갈고
1: 어?
0: 예제오 자꾸시
2: 으지 딘데 차이엔 댐벌라
0: 디카스 유 나스 유베
2: 아지 니에 람떼가 등에 히 닌치미시더가
3: 됐어 이달 로리조
1: 여기 키라
3: 으지 다미 로용베 아 잠을 남는 중수에
4: 남는 중 다미 장그나마 차시야르 중매베 마시 니 아메 또스네 양앵은이게 참마 소식이하고 있으기
3: 맘다샤 또
4: 어 샹시균제 개팜 근데 중수
1: 가리 근데 중수 쓰래 장바라 쉐버지레 타그도가 뒤머 칭숨터
4: 당자 나의 샹시 수비 겹식매 또스네 니에 윤저러 콤보보단 러브러러브
1: 디샤 디샤 제당 마시 딜레랑 남에서 교시오 나한테 태그리
4: 예수시 저는 그냥 니 균제 좋아 맞고인다
3: 라유시
1: 아, 디카사, 세아, 조디 등이.
3: 쥐 등이.
1: 쥐를 봐. 파워 등이. 세종아, 대세다.
2: 도로로스디, 쥐저 다민기의 승교시베.
5: 쥐저게 도로로스와 싱그베.
2: 어어, 딩우의 쥐저다. 김치의 상무 지적에 승결시 숲디 숨소 처시
5: 쩍지디 지적에 승결 마리 언제 나네 키용 결다 아자다 레즈 대대야 손장 아주 월합리 고야민도
2: 딘제 수협히는 원예님 지미 세히
5: 대인과초 메도디 칠리아더디 케스민도 이내 나를 키용다가 천나댐부시 채우도
2: 세이디 그녀 자죠. 아이 녀가 나를 그녀 저지.
5: 디 샹산 청주 내체 연결이. 랑가비윤나 녀고 가치우. 돈도 남면 나저도 랑 남초리.
2: 영아.
5: 아자 삼가 등유.
2: 아 삼계 등매. 아자. 강부디 딘데닝 제러.
6: 오샤챤. 남리스. 오그라탄 더 주민베.
1: 자. 암펑락에 가르소도 다가줘.
6: 뭐게 가르소야지네. 오그랑게 가우치야. 샤랑도 써야지 말이.
2: 多多多多多多多多多多多多多多多多多多多多多多多多多多多多多多多多多多多多多多多多多多多多多多多多多多多多多多多多多多多多多多多多多多多多多多多多多多多多多多多多多多多多多多多多多多多多多多多多多多多多多多多多多多多多多多多多多多多多多多多多多多多多多多多多多多多多多多多多多多多多多多多多多多多多多多多多多多多多多多多多多多多多多多多多多多多多多多多多多多多多多多多多多多多多多多多多多多多多多多多多多多多多多多多多多多多多多多多多多多多多多多多多多多多多多多多多多多多多多多多多多多多多多多多多多多多多多多多多多多多多多多多多多多多多多多多多多多多多多多多多多多多多多多多多多多多多多多多多多多多多多多多多多多多多多多多多多多多多多多多多多多多多多多多多多多多多多多多多多多多多多多多多多多多多多多多多多多多多多多多多多多多多多多多多多多多多多多多多多多多
4: 엄마.
2: 어.
4: 언니에게 소식 기억인다.
2: 어찌 록수님도
1: 쇼. 아, 쇼시.
4: 언니에게 소식 기억인다.
2: 어. 윤자야. 예지교희. 엄마. 어. 엄마 스페우도 와. 교구리. 小爱, 디린시. 야시 엄마.
1: 뭐야, 남아다마 왜? 구자비.
2: 디제, 저 마리.
4: 구자수.
2: 저 마리.
3: 야, 라르주다. 야, 로다. 샤스. 로럭 보아리도 로소니 부딘제 제오마리
2: 제장
3: 마라주 로소 사브첸 체그리 가사 구두슌 체그리
2: 제제 구두슌 당리
3: 구두 당보 구두니바 구두스바 다미 락게라라 구두슈
1: 어제 오글라 디제 용마르다 이다 다미 랑바라라 구두슈시
3: 아 마리 데링가 아구소사 구두 쇼마리
2: 마리 老林 디제 求我
3: 디제 용마리
2: 디제 求我求 아후. 아후, 나 아구샤 쌤 두 준대 미두. 다민 아구샤기 막부시 남이야시. 네 현기 잡채보면 네 아구샤 탄도 먹기 비치고 입 신기. 가리스는 네 파문 입을래. 사용로 맵지 없이. 군일로 원고시에 구급 요마시. 네 쌤 가수 또 우유 메시가 해.
3: 小爱, 드리 락자 시비 딘지 소사, 딘지
2: 시비. 나 다민 능시. 어우라로 빠바스 배우기. 예즈 능시, 어우라다 아빠. 시업지 시우기. 기라니, 니에 밤을 충충 능시 즈기. 爸爸
3: 아버지,
7: 让你破译小孩让你破不出追欧琳娜欧琳娜阿家疯了阿姐让开去啊来拿出你出去听到你你他才打不成那时候你阿家能行听到你了学就是无言
2: 天天能个人，我不连不上去了，亚龙大学。亚龙是泡沫，你们听到没说？让你泡沫赢的，我。阿姆拉，真说，真下真下泡沫第一了。阿姆拉，亚克拉罗泡沫是特殊啊。阿妈泡沫特别巴结拉说。重新把那啦，顶着起码的。
3: 马修的，马修的，大米，对的，就是的，对对对对，马对的，罗伊达，罗伊达，呀，伊达，咱们叫谁的？伊达，咱们也想罗的，伊达，那么大马贵，哪个想到这个人？嗯，是是呀，伊达，今年名字太久有不休，名字太久有为，没得休息的，伊达，是是伊达。
2: 呀呀，你打，你打，你打，你打，你打，你打，你打，你打，你打，你打，你打，你打，你打，你打，你打，你打，你打，你打，你打，你打，你打，你打，你打，你打，你打，你打，你打，你打，你打，你打，你打，你打，你打，你打，你打，你打，你打，你打，你打，你打，你打，你打，你打，你打，你打，你打，你打，你打，你打，你打，你打，你打，你打，你打，你打，你打，你打，你打，你打，你打，你打，你打，你打，你打，你打，你打，你打，你打，你打，你打，你打，你打，你打，你打，你打，你打，你打，你打，你打，你打，你打，你打，你打，你打，你打，你打，你打，你打，你打，你打，你打，你打，你打，你打，你打，你打，你打，你打，你打，你打，你打，你打，你打，你打，你打，你打，你打，你打，你打，你打，你打，你打，你打，你打，你打，你打，你打，你打，你打，你打，你打，你打，你打，你打，你打 现在是有吗谁丹丹让云子你这个年会去死话
5: 别要死都阿姆拉
2: 阿姆拉
5: 哦哦
0: 这是这是我懂不明
2: 全能我懂不起
5: 没见到我的下心也是切除阿家的雷子亲笔呢我就我乐意
0: 这是这是的心里的话爹让那里就没有你穿的罗斯塔塔里我是你也同多让了爹你这是给谁撒起起三等个月
2: 阿姆拉可惜找找钱主我是同多他们的阿米斯兰不多
5: 米斯看来呀有人阿家卫东我还让他们吃酒啊让阿米斯兰用嘛的我搞不起我人
2: 小陈给我念搞不起你了我捧不起你先不需要用的话
5: 阿姆拉阿家卫东你吃了事情怎么算用过
2: 呀
0: 小城才阿去买着。
2: 应该嘛是

0: 기치세야 유나 대가슈다
1: 다밍 마탄도 세지세서 기히
0: 네 랑 드비치스 시마츠메 마크드체네 케미도
1: 이니가 니 차스케브 잡시다
0: 제노 트위터리오 마시 시비아 투즈만 구여서 봐 저리오 마시 다상 예스케브시
1: 상화주화
0: 나 小陈乐，这次开始写这冷藏醋用过，让女儿。

0: 더더 니 쿰해베. 아, 얘랑 시야쥐. 랑게 서인이 소. 양다. 수수 주문은 시지. 유제 마두시. 화중에. 더더 양아이시. 서니 톱타가 아자슬러. 다믹스임. 마잡치라. 화중에야. 화중에. 让阿孙女，
1: 爸啦，
0: 啊，
1: 第二块奶阿，年阿是在哪呢？有过了呗？
0: 年阿哎，年阿连接还是个，电视没有那么热。阿嘞，让给年阿连接，明天有线电视呗，让给他的 YouTube 呢，今晚 YouTube 过了呗，让。
1: 你去没把走了呢？
0: 小车让去去马里和你过桥里让心拿了海运的碎碎给你桥里让给卡最有感情的月兔呀有马里德多
2: 哟巴拉
0: 睡吧
2: 巴拉
0: 我去大明一边
2: 心操的
0: 你注意哟亚兄两个月呗
2: 哦那小陈了给这次去谢我
0: 小陈你也是但大海运的是你去
1: 俺你苦没？

0: 谢的。 맥트브 그대 청소.
1: 야 돈즈라 탐가샤 슈비.
0: 자.
1: 레즈 경구스도 다뇨스 달렘스.
0: 슈비. 또는 가라조 경사 요마 슈바. 콘즈 이랑 치기도 괴. 아.
1: 칭민도 돈더 세제 대기.
0: 가다 여기. 마탈레 마조 냐프 키니에 된제 멤버 콘조 신스 조브리. 제마제.
1: 응응.
0: 이네 슈리 담베 영야 요마르다. 마조 탄도 쳇업을 대고리. 콘주 진일 하시기도 아
1: 콘주 레즈 공부시 너네 다음에 결의시기
0: 유엔 랑게 체너 레즈 공부시도 왜
1: 마리 탄다 레즈 깨지 마시네 지마 떼떼 깨시리 공부 마리
0: 레즈 예랑 치고 랑 소수 공부인 승부도 왜 지자 랑게 고유유 체송
1: 他且呢请求让给给这些呀要过去讲过来谢谢坤子请你到我们被不过的四个月了吧因为到我们也让这个然后到我们也被不过的四个月生命度我去教育客人且莫拉波林拉很多欧小城双方为东大丹丹语云给谢亚的让个什么那些队友的这边其实请求等到坤子请你到我们被不过的四个月呢
0: 키라니게 콘츠 가수치네 키니게 렌타게 콘츠 계속 가수겠네 키니게 티지기 계속 체크해보래 죄송해
1: 어어
0: 됐어 윤은게 랑게 렌디 콘츠 계속 체크 계속 체크래 랑게 후소르 꿈니 키니 냐프주 키니 멤베 자주 체크하다 죄송해 이내 원주 체크인데 니를 나쁘게 겨마지 봐야 키니 대시다 여진이야. 갸리갸디. 나도 포켓에 바르게 내리. 회미스 자원에 마심 채웠다. 하바르트 몰라게 챘 죽여 마시.
1: 응응.
0: 가든 실 내비다.
2: 단단. 장은 지나러. 님은 가실 때 가지고 왜?
1: 가리나. 小城的三个当护士吧小城他的顶着小弟最马桶就和生过谁也是不过钱用嘛是呗丹丹阿姐你要来学学门的然后爹那么用不得送命哪个小命多哪里哪里藏嘛哪里开车自己藏命我的大故意看到你爹呢就叫小城哪里开车自己
2: 然后就没就还是一句我小城了您几句看见意思呢然后你也是没都切有谁我还是没都约不然该先个预备我爹来不来送你还太不开心我说话请比你你呢你谁不是不单单然后你来到前年小城给然后你也是一句臭蛋给你碎的小城给找不前面呢
1: 你最好的拉着玉米碎洗疼得让个切多刚被干了吃碎洗疼得给让你看这边你们的米仓面让了三个青玉米新过洗让给等着三个大姐我三个青玉米新过洗让给等着三个大姐我三个青玉米新过洗我就上面我就是说改变米了三个大米呢要不是没得怪啊给什么了中间的给我妈洗
2: 说说三个大不得大伙食的让给三个养护士同的小城给让了三个大门的回嗯嗯地震下切散让给小城三个痛死呢老有就能跟着都
1: 嗯嗯

0: 그럼 대쇼이베. 小陈?
1: 아. 담이. 다리 小陈, 내가 문에 비스샤.
0: 비리라. 소지 류라 송고도베. 응. 아주 공소 그서 망스시대나 당마르베.
1: 아, 빈도 빈도. 재산에 센다 제사샤. 그서 그주제네 빈도야미도. 네 와도 小陈께 띠고 양자스지네. 뭘 이클로지. 광다 쇼히스기.
0: 小陈께 켈링송.
1: 아, 켈링그베. 라게 마시 말이. 小陈是一个 광다출이.
0: 다 강자. 근데 저거래. 근데 쟤네 작보도 쇼는 용고 말다. 네 가도 차진 거.
1: 아, 조금 말이. 마다다 심지 소디. 레그네 비피나. 강배요 말라. 라신 게임에서. 근데 재밌음기. 아, 제마 근데 저거래.
0: 봐라. 기라 도서만아. 답시 땡땡이 그리. 네 차상 친구.
1: 아, 조금 말이지. 담이

0: 카조다
1: 저저 땅아 그 무슨 부지에 하는 영어도 그래
0: 나 오케이 영화 그 무슨 부지에 샤쇼
2: 자기 드레스 쓰는 용마시 첩시 어린이의 삼류로스 개비는 샘캄시 역시
0: 아 지금 또 소도 내지게 샘캄 먹던 그때
2: 소리 쟤는 일을 시험 마시 고슴 부지에 삼류도 스타르쥬
0: 아 지 니에 영문에 시험 마소 캄프직 된다르 야리 다가라보 겸니에 여르베 투미 지밀 캄프 고스르 지 하치기 욕제
2: 장게 단단 초보자 가르치 위베
0: 단 마시 니에 드레스 쓰네 让从那给我买去啊！我小陈了，什么都无去。
2: 听这些年，给钱很久，我们就写给我妈写。

0: 你要是掉了，自己，然后还叫，他说，你要叫我们，你要叫我们，你要叫我们，你要叫我们，你要叫我们，你要叫我们，你要叫我们，你要叫我们，你要叫我们，你要叫我们，你要叫我们，你要叫我们，你要叫我们，你要叫我们，你要叫我们，你要叫我们，你要叫我们，你要叫我们，你要叫我们，你要叫我们，你要叫我们，你要叫我们，你要叫我们，你要叫我们，你要叫我们，你要叫我们，你要叫我们，你要叫我们，你要叫我们，你要叫我们，你要叫我们，你要叫我们，你要叫我们，你要叫我们，你要叫我们，你要叫我们，你要叫我们，你要叫我们，你要叫我们，你要叫我们，你要叫我们，你要叫我们，你要叫我们，你要叫我们，你要叫我们，你要叫我们，你要叫我们，你要叫我们，你要叫我们，你要叫我们，你要叫我们，你要 글린다.
1: 담사르베.
0: 왜 글린다. 글린다. 야, 난도다. 네가 르도. 대도다.
2: 턴던 요시.
3: 지니솜.
0: 산도다. 상게 쇼샹르 톰등구 쇼쇼시도고. 아. 근데도.
1: 나한테 요르베.
2: 어.
0: 어, 아 잠깐. 산대도야. 콜로티체. 레우티체. 턴도 땡기야디. 저하게 좀 버다. 코숨 콜로티. 나도 상게 쇠빈다. 그래도. 콜로티.
1: 아, 스타시야 머리. 야, 스타시. 이다.
0: 글리다. 글리다.
1: 그렇지.
0: 그래도.
1: 그렇지. 턴도. 시에고 싶다도 봐.
0: 아, 잠시 안 힘거죠. 지금부터 장사라서 쓰리게 앞에 기회 말해. 봐.
1: 그렇지. 오늘 별한 쓰셔. 저랑 내 야수 쓰면다. 뒤치 걸 미리. 아사랑 야수 쓰기. 야수. 야수.
2: 장게 달민이 야수 몰라 제가 야수 쓰는. 그러니 지도 서비 왜 다시. 나 야수 쓰는 거다.
3: 다시 능 편지 야수 쓰는 거 마지.
1: 요. 그지 봐봐 노여배
4: 계속 하시야
0: 그지
2: 너무 쉬다
0: 봐라 데리다 시스나다
4: 요 니 가래
5: 그지 니 가래야
1: 데리다 겸니디다 락스 루스 쿠무디 아사게 쎄보다 콜로디 저거서지. 콜송간 거디 아사게 나비.
5: 어시. 샤이 야샤.
2: 허시대다. 바바상게 티지시히. 티지시는 그음도화 창문 너무 지수 야스모시.
5: 아, 긴자시네. 야스르피. 다미레 야스르피다. 다미다 이라 이게. 삼루 14다샤. 나 바바지게 삼티지 고마죠. 제사니에 키니라 고두슈
3: 아시 아시 디샤 라오리 랑게 뿌니리아 고두슈
2: 제사 여레 다 디샤
5: 샤차
1: 소아 사바 카초지 투그이
6: 문에 에
2: 다들 대기 교시
6: 선님면 갈라 딱지에 제가죠
2: 아시 개충스겠다 개시 좀 돈어
6: 아지 장구 좀 먹겠다.
2: 양계 지나 먹고는 그 주무시 구겨 다 보효.
6: 답이야서 양아 좀 차브리. 가상아 돈도 좀 줘. 럽지 신네 돈도 좀 먹고
2: 씨. 메시장에 게스트 되시는 거 성문 후에 아.
6: 대 가로아래. 뭐 좀 해요. 장매 가리 있네 돈유 열이 돈도 어. 아, 요시다 시에메. 도정 좀 있나. 류캄 트디 윤시리
7: 쭈쭈쭈쭈쭈쭈
6: 마유시 소매칠 마유시
2: 거리나
6: 가레스나 소무수구대 민도스기 칠 마주시 피해잼지시 구구구 구체 소무샤 아야 땜핀도에
2: 마마 대비케 민도 아자 단단게 기랑이게 가 토마 유해삼시
7: 차와니 겸인도 섬충을 하기엔 아주 격수시에샤.
6: 아, 간다키니, 님 가시야 나섭소 차우유. 섬유 칠리치나, 내키니.

0: 딱딱이시야.
1: 아, 그렇지. 권천부터 뉴교 맞아봐. 어, 땀사시야 이래. 라츠 파르트맨죠. 쟤는 신부 주지 제도 왜? 아, 인생 말이 공개 주지 시절 봐.
0: 티링이 니무디 장기 쌤나니 입지 혹시?
1: 티링 니무 가제.
0: 나 지나러 미사업실이죠 혹시?
1: 어. 단단 류류 챕디다 찬스게 내르베 아 띠 아 얘니 얘니 갈제베 얘시야 노스메 아
0: 장등도 통파치시
1: 니 마히인도 제메 카르도
0: 우네 시무스메
1: 어
0: 마수 호샤 Nye misab yungri siye di sung ho xia si hu dan dan gne cui ma shi. Tang dao, rangke ho xie huay, rang ba bie nam kia tam ju xia si. Gap di di, nga nye mo chi yu hi ne, ki zhi da. Gar xue su, gar so ging mi tui.
1: A zi, din zhe shi wa, di zha xie bie qiao ha zhi wa, zha xie bie qiao ha zhi.

0: 아지 비링갑질이 좋아. 샤알레스웨 리윤나 네 투부스와 친구.
1: 어, 맞아 리유.
0: 디차스나 지기.
1: 엄마.
0: 어.
1: 네 녀장러 둔다 시야유.
0: 어, 네츠도 개마시 봐.
1: 어, 말해. 어, 아니. 어. 아니 샤알레 속과샤.
0: 속과샤 에.
1: 어.
0: 문에 집에.
1: 어.
0: 젠디 담산지르 봐. 나시 나시 고이 총아 세라 좀이.
1: 엄마.
0: 저저든 저 진야 여르베. 남조든 저 딘제.
2: 다민게지다. 예지다. 보고 뒤기시. 니네 삼시 제도 봐. 시디. 나오니 먹입시라도.
0: 삼시 제야 하러래. 장게 같이 쳐오래. 장은 초 삼시 쳐오르 봐. 보고니 쳐야디. 장주와 삼마리. 태자다 쳐비.
2: 디제 마시다.
0: 돈도 쳐지 같이. 나오니 롱랑기. 장체도 롱랑기.
2: 맞으니 잘 시키면. 장게 디제 시에는 디외게 먹입사도.

디카르니 유난노 찬치 서버토제 미 시동연기 두붐 서그리 디켈로레 찬임 퇴제니 레구르오기 시스도 시메시 경리네 더튜 디카르니 자냥마 강지 갸메기웨 냥암 탕들시타 잡으여라 장아르체시 무치위세리 숙자치웨카르 로코모로 룽츠 파르메 당워제니 네디 균덴키 남바식시 원자 모타르체체웨 지신카지라 창고탕 룽고 뉴바 푸좀 초본 좀네 네디로 자와츠우데 제톱기 뱀버기 모타르체웨 두부기 냠가웨 남바식 되유 두봉 괜히 장자차 불롱세탕 응감기 롱세니베 퇴모기 뉴베 와레 템베 죽제식제 닌첸기 저게 침불레 템베 장자기 더 동부로 샤안조라 양 차표 정금기 롱세 뉴베체기 파모 침부 마보 카샤네 마르지오네 치중 나초베 도수 표현 침부 풍소 대버지 컨티 워타 제퇴 뻥리 예퇴 파티 차진교회 크루유 낭토 두분 세비 지신처 초내 전도 장랑 준제 타다 엄신윤

텐츠 룽줍 차부타 창아라 동대치듀 기사를 용괴나 당도 정류 마부탕 주송 레보투바 제구 상외수 담보로 잘되니 류용수 부섭섭라와 룹괴베 테니 도봉지 신체 균댄치 주송 제베 탑람식지

대입지신기 전에 덥지에 쏘니 사토도 용수 잔네 깨자르치주대지 근계지 대조의 칭의수루배 차탄배로만 남기 천룡곡배 견교능신 작지라 룽숲고도 양열투수 립두 닝쿵님의 차슈투수 대입지신의기 매도티다라 차고치뉴유배 그리고 양압의 최도 냠루강네 차기 제신유

0: 라게시라 켜 놈소. 나란수 나네. 아니 저원 세바삭슈다 약슈리. 다다가 은충다 초큐더 미도. 제단 로가 체제. 아니 저원다 지. 키란조 다도시이.
1: 가제? 섬여줘라. 라가즈 바라삽 친년이베.
0: 나 키란즈 바삽 친년이다. 근데도
1: 라녜 바라 마리 녜 바라 동연차우지다.
0: 시, 녜하고유. 라바부 동연차우리. 이년 탄더 아무 추고가 이키란조 다도시고드. 가래시라요리. 제장아 로치고 승비.
1: 랑야 암라 려우치르베.
0: 려우치고추. 녜켈린초.
1: 쳔나 딱바오. 암라 디뉴고르베 아.
0: 지, 녜고추. 녜 디제 녜베마세. 탄도 심지심제. 창문 요이. 어리. 탄도 키란조르 유쇼.
2: 던즈, 건지먼지 마시.
1: 아자, 랑게 암라를 야우치냐 빠라사 없이 태우를 쓰고도 워.
0: 돈자, 어디 없지시? 니 초월러 인지 야우치해줘.
2: 나 인칭민도.
0: 화야토, 랑게 나 삼차 육년 하구유. 니망 내 뒤뒤소, 은동화가 쉬둔브리. 니니 람비두, 니 뭐비 슬럽이, 니 할 님도 왜 그렇게 쇼래?
2: 장규! 장규치! 我昨天那片头买的
0: 아치, 말해, 나... 你... 你 清楚, 清楚! 我看来你如不起他是年面 我让给... 恩秋文的错解解 给他做大道歉对于

0: 심토송아. 아. 격쇼 격쇼. 아. 그게 뭐야? 그게 뭐야? 녀석. 아니다. 아. 도와주미. 아. 조디 조거도가상. 아저씨나 수입다.
1: 치우딩잉자르스도 야멘르샤도.
0: 둔자. 라가체나.
1: 야체네 르샤나 섬귀.
0: 제가 치우딩르도. 필. 아. 계란이가 오늘 선보사고도. 저. 나라조. 신기고 와줘. 두개. 저도. 아님도 쇼아. 야, 스마. 아. 육쇼, 육쇼. 노유. 나가 마세요. 야.
1: 아우 동라. 이제 동거지는 거야, 가리나.
0: 동거지를 유배 제부디. 님의 야구티. 춤만구다. 나티야지. 야, 세시. 두두 스마.
2: 아, 어.
0: 여자 스마.
2: 어.
0: 마스.
2: 어.
0: 어야. 아무래도 왜 집도다. 내 집게요.
1: 나티야지.
2: 전부도.
0: 어야. 다들 워리. 네 계란이. 냐다. 비키스 같이.
1: 영아.
2: 영아.
0: 그저 어제 기수와.
2: 아, 영아.
0: 아야, 저도.
3: 샴라. 로제 뉴르 당야게. 민드나르 츠브드게. 캡타 지기예. 장고산.
4: 예.
3: 왜상호.
4: 예.
3: 리다파.
5: 예.
3: 小眼睛
6: 예.
3: 小眼睛 다리 로제 뉴르다야나 최자 유령 구마친바 장전관에 대야 여지
6: 스승다 땅 미마 더담 러라 터져라 쇼이
3: 대소이
4: 예
3: 曾向阳
7: 예
3: 유백자
8: 예
3: 탐마디단 류수원
9: 예
3: 예명도 러브디게
10: 더담 러라니 사수
3: 왕天柱 랑게 리슈 겹디 언니 도스니 게치도
10: 레스
3: 왕天柱 레다
10: 더담로라 다리 로제 뉴다야 민두나 가메야 가리나 코즈 노이기 말와
3: 다리기 녀슈나 랑미여르데 초견 토민도
10: 가리나 다오는 예 돈도 규고다야 주고 마치베 녀윈 예라베치 주미치 쥐지자 칸다 야게다야 구급이베 주고 쏠레치기유 신다르 초견제 나마제야 가리나
3: 랑아 제마치다 마데제 슈시
10: 토담로라 까메 가루이 내 태가순다 나 왕텐주 남디 가와이 당리 전부 두야 개민도 기라순다 니 가리텔 지미도
3: 마대지슈다

0: 도담 로라. 얘 니가 제브레라.
1: 니 자랑게 귤구 후다바다 제베 마체. 야르케 시라 총샤.
0: 제노 로제 뉴르다야 민투나라. 나메야 하리나라.
1: 왕태조. 디부 주간다. 라타 총제 마르다. 저부신 주 카질레 메도 제샤 카질 제민도스 럽스 마르다. 대기가 그 팀로가 라게 총고 열라. 팀로 라다시 쓰르다. 로제 뉴르다야 데 돈네 부치야 레가 손자. 시슝네 십신네 부시다치 그지. 장삼동다. 민드나르 유베 미디게게 퇴교 교구 양료 등도
0: 야우등기
1: 타그리 야우시라도 디마체 퇴교 교구 야우시라 등기 로제 뉴르다야 미디게 유린 교구 담베 나라 땡부시라 유자 먼저 타마데 로제 뉴르다야 땡기 쳇지
0: 유린 교구다 땡부체 오레스
1: 타그리 니자랑게 교구 야우시라 등기 띵아즈 상매 통추 저와르 장게 모두 균교체 댐벽군에 유린 그르그 단지 얄게 죽는 섬기
0: 도담로라 마트도 저와 요스베
1: 저와 요거죠 심추 마차 없이 고르다 장게 모두 그르그 단 로촌체 제마 국어 등지시고래
0: 제마

0: 허지 과해게 무도 대녀이베 대녀이베
1: 순바
0: 허지
1: 신신
0: 카제 대이베
1: 장카장윤바
0: 어 뭐뭐 과유 동연차가 잼스가 치스네
1: 연차 레스주기 칸치스 마마 나로 녀대유
0: 알레 디가사 나랑 세제 저다시야유
1: 랑게가 가시야유래 아
0: 말해 잘하네 또다 마대제 시야도

미 창문이 랑소수디 탕키 긴쿠와 앙탕부디이 타체는 강저체네 른이기 디탕라 긴송치구삼 남군기 초외추 샹기낭둔카 미바도 주토바구 라크 양스주와 따도 클롱코교 요마치바 카레기바 지토르주바 미신당지지치급 파다우 참조바 로탕 흡지교고 카기보이바 디당기 초외주람 균형치바 초주 뉴고인교 토낭치바 서동기 쥐람야바 류제원참제와 千日祖敦啦, 지송수와 타마봉와탕 차라라 최치바 디탕민别居람토르와 신别캐수야바 지조기토웨 구지야바 캐시 키랑겐수리군탕 지조편디리군 롭자 맨캉 키레치제 주기서치 총르탕 총르치무소 조내쿨공탕 리군기레드마인치 인달 니바투 디탕 딱제치구 캐시 차와게바탕 로야바 류슈미바 미군나와소기네다유치 투도도면주치구 강변난기쿠유라 니달 기군치네 롱쿠르톡치바 지비에 직체당 지구라 장다투시야부치바 지비에 쿠공기쿠유 장다균통치바 조내쿠공수 고용이기럭주직체당 지구 직조치바 미게기 추딘라 토낭치바 허치게밤 로게급 장쇼캄 라베추미 카나게구 로숨 옌키 응원고컵게 메베 짐치유베 미토기 독살로체기 응원고컵게뷰 꿀무치구 각발투 겐군추 정군앙 규림용기 응원고컵게바탕 권내탄웨 민컵게구 让我们鼓送了数个鬼让先你个片了地堂用途

0: 야, 좋아, 출동다. 다리대 요런 소송해.
1: 규정 수양야 모초, 기라니다. 샤샤 다치가 요미. 샤샤 화유.
2: 아, 샤샤 부중가리 유. 나 어 수가 좋아 삼치. 키니게 시 아가 샤샤 수가 중이.
0: 출동다. 정원, 네가 되려 공주 네 자댐 사업 도스기, 난다도 누구해?
1: 윤성, 대자동 화이라니 참례규.
0: 참여 가려요 뭐? 네 로가 좋을 수 없네, 못 주신 무도. 도스 대규샤.
1: 대자랑게동화了，给这些没有展示别。
0: 哪个人在操作？没速度哎！司机，我才刚来着。云生，三三四年都看不见那错的几率，给这马些把电能开发用不着。我你当这三三四来是多哎？他都没让你也是呐？这个没没没这个团呢？ 좋아. 다들 예쁨 나로. 아무도.
1: 아, 나니 지야 시와 켜는 요만시. 잔다 류동화.

0: 吉祥。 김세총아, 지키지 미세하지. 결혼해 놈을 하리. 나 결다 로가 채탁주의. 나 결다 로가 채탁주의.
1: 나다 가가 지기 있어. 기를 따지 지치다. 네 링초원을 치조 누이는 매봐. 기를 시윤생래니 치조 누이봐. 다지치다. 길은 다지치다.
0: 누구도 왜?
1: 나 뉴이. 나 뉴이. 다이는 아 가키에미. 니 가발에 나왔다 쓰이마지. 길은 성교 링청우마도 여마시바. 나 가키에미 차스. 나 시야 가리 여지. 성갈 때야 마시비 속도 다야 마시비 니 나와 땅그 마시
0: 길 가져왔음도 길 가져왔음도
1: 시인생 타가지가 돈다 나 타가지가 돈다 하토는 키르는 이 님도 시규지

0: 미중아. 선이 동안에 되야시. 갑두괴.
1: 잠시만 갑스 게임도 저디 저랑의 도움도
0: 갈 수가 없이 좀에 마셔야 혹시 샤송관에 되야시 조팅중아 교랑 소사 제야 신다 게임에 또들이 아니야지 진대치 무시링다 수요마시 이는 아니 뭘로 세시버다 혹시 상계 마트에 가면 유라
1: 뭐 대시 저 니디 여자냐 저 노보지제 차례 대토치
0: 디 카사니에라라 니 아자르다가 유슬럽 좀아 세미데유 여제냐니 말랍시라
1: 뭐 대시 저 저, 쟤는 아자 치워라 랜드데 꾸야 메베
0: 김에 상견이 아자 된러 큰 주문 주셔가지다

0: 다가르샤 내가 제수 이래봐 누리 갑사 수생해봐
1: 아 동현차 둘이 동락의 승판대 이래봐
0: 허 동현차 승하인 이내 탄다 둘이메 왜 가리
1: 키라이 이브리 둘이 동락의 갑사 나 와티 두그 전로인 저게 나 인사가 다같이
0: 아래 불시하도
2: 현차 나 규제 뉴제 로윤구이다 장 럭부시베
1: 看啥看啥，俺原厂三弟，哪里光这片烟云呢？俺真的乐不着吧？你猜忙是牛个着吧？
0: 好，来着哩。阿查秋文，阿查还死缠烂硬不哩？哈哈，卡里亚家秋文是的。阿查秋文，俺王天柱给真少爷，少爷真是的，俺也累，叫天气哩，去吃海胆子嘛。
2: 嘞，哈哈，听这些意味的，让王天柱给抓不着是吧？
1: 啊啊！
2: 林秋文给王天柱的开了没得个？
1: 开了不嘞？不是啊，这不是啊，还着的，他去。
2: 林秋文是你的，我那三十七千多，听大媳妇听着王天柱的下面不着？王天柱他妈现在穷在何里呢？
1: 卡西奥嘞，林秋文的动员场，俺是来看看切菜不是？
0: 卡嘞，
2: 卡嘞，你卡是嘞？让爹林秋文参加勇气，没让啥事给不得这爹的呗？让没让参加你的陪姐你卡不起的？卡
0: 嘴，他卡西奥嘞？
2: 哦，确实嘛是，多谢。
0: 我让人补了下着，呀，补着。
1: 但我还中没。
0: 哦，老汉菜不行不嘞。

0: 김치 지체 저상 가르토 줘.
1: 저상이 개토 뭐죠? 첩잡라시드. 랑가가네 돈지 토중아. 진짜면 저 셰비.
0: 돈지다 에.
1: 아.
0: 랑게 매교 담내셰 야셰무소. 지르면 저 가셔버래.
1: 不过 俺也蛮欠你，欠你多。
0: 你墩子，俺家不过走远。现在看来没，俺走了的林秋文，俺们出租房里的。看，刘东华，天数现在还上不到。
1: 俺也在还到，
0: 不过钱不得这里，天子长白过过等个多，等到今天下个去，
1: 你墩子啥钱没得？
0: 啥意思？天天叫你们了。
1: 현재 링초원은 이거 콘제 세브리 싸움 중에 결국 차라리 되도
0: 샤샤

0: 저리 사수게.
1: 지수.
0: 나 시. 송. 이. 뭐야. 민청원. 진유. 어찌. 어찌. 민청원. 가진유 아.
1: 슈가치.
0: 가진유나. 그저 가진유나. 가진유나.
1: 你们看下去都是几日三去你给他套其他去一下你这些话要给我们在海里拿钱我给他没给他送地图每次去给不住的迷途我刘东华给他来哈个鱼给他来穷个鱼刘东华董秋女啊
0: 키리네소

0: 대주.
1: 도담 놀아.
0: 그제도. 마거 잘 치드고.
1: 나나미도. 예수구지 난 TV.
0: 제가 뒤지 덤지 지니다. 지마란 예수 제가 뒤지에 싫어요 마시.
1: 티 갈순 것이.
0: 대주. 다시 장게 소인일 맞진 봐. 미게 없이. 장 제제디. 네 제시 티제 공진 비비. 공진네 장 지단디. 미국다 과야 레스체. 미세체니 로제 뉴르다스.
1: 또나. 만남 사조간에 되야 요시베.
0: 아. 겨우 진짜 요마시. 로제 뉴르다의 그 초진 톱네. 장탄도 정가나로 도지스 대화치리
1: 도지 토담로라 나쇼시티야유
0: 시다
1: 나로 제뉴단제 정가나 류야 된다디 아잘무수니 용시베라
0: 사미르 대베 도나제지베 영아, 낭다 먹어. 네 캘린죠.
1: 시주 도전아, 도담 로라 도전아.
2: 든지 야, 디훈다. 장훈 티 조진샤 마비다. 뭐야? 디훈 아.
3: 那路马呗多久呢阿妈路马呗多久呢不行我要投下去雨那你将来你这妈多大肯定写不了啊到我这次请那么久的看见这不是死意墩子
2: Jangan amas nuntun minum tu, aja lingkas lepas.

0: 총기 나 주위. 아자. 니랑 키리 줘. 니니 봐도 상기 피우치니. 보기게체 샤토가 유기.
1: 일람 사게가 유.
2: 레츠.
1: 어디?
3: 다담 로라.
1: 링세우. 라한텅도 용지. 라 라로 돈다 수비.
3: 나 왕텐주 다가 용비.
1: 왕텐주. 라가 심부 중에.
3: 디카 숨제.
1: 왕태도가 제지 샤자 너제 뉴단지 문노르도 제지 라세가 렘즈웨 예 쟤는 그 마치비너
4: 지다 지게다
2: 로 용부이
5: 그제도 좋아 근데도
6: 여도 여도
5: 여도는 다 바피셔 그리 배고
6: 别走了走哦呀让别走我就别读书研究
5: 这一期的请问是你别走我啥的啊这个读书研究让你也是给不起
6: 啊这学不得活塞熊啊

0: 배치 우지지. 내가 도시는 앞에 있다.
1: 로틴라 공감사. 나 미식해서 제야휴.
0: 우지라 쏜다.
1: 나 우지스다네. 근처 수교 캐나 주디 링청원 수녀 수연아.
2: 링청원라.
1: 어어.
2: 캐나 뭐라 찾아 간단가?
1: 뭐라니에 보면 좋겠지. 된다 도지.
0: 캐랑기 고모 소르티네르베.
1: 시. 니마티네 시. 이네 탄다 대요마시.
2: 어, 그냥 범인 명을 갔으니나.
1: 정의.

0: 아니
1: 화야토
0: 응
1: 상주원이비 던츠화유
0: 하고무주 야친롱매
1: 화야토 던츠롱마시다 직체노 교주지
0: 주리 그바조래
1: 상한 주지 퓨아마 상한네시
0: 이네 이네 던지 능무 창고 전차 마지배 아
1: 니마 니에 든제지 승부유 이네 티진 퓨모라 레스
0: 모라에 어 쟤노 어 던지 치주르부
1: 니에 쟤노 폐치 친도 갑시
0: 다른 인스 아니 랑게 로망고 딘제 수입지 치치저 여르베
1: 이네 콘돈즈 모라시 돈즈 지딘 디강기 년이 찍고듯이 콘게 돈즈 책이 있으나 금세 여시 세상아 개시하신 미도 머시네 돈즈 상하를 중요시 만주 딘에 시라하게 기쁘죠 예체노 피게 레지에 소화 딜에 깊스게 아용굴 쓴기
0: 아니 랑 근데 지가 내가 통부도 왜
1: 敦子准对钱谈得来给不用热钱呢看明东敦子敦子阿姐干苏秀的阿姐阿姆拉给下一下敦子上东绿的姐阿姆拉请个都给今天让阿姆拉装擦皮顶着一辆王空群给

0: 고 고시 멍시 거중에 된다. 네 포효가 됐다 시린다. 멍시 포효가 좀 봐. 뭐 유여 마셔. 뭐 멍시 도리 채웠다. 거중에 왕도 스치다. 아자칭라 든스키랑 지제인다.
1: 로디부치 둔지 년노 베지 너니 나니가 로야기 바세 뉘차
0: 아자칭라 첸스니 둔스 칼라사가 치욘 지그스베
1: 지그시 지그시 아 다저 너니 죽인다

0: 내 랑디
1: 리치모 랑게 제 심도 합숭우기 제자 다스 제가 제비
0: 제가동 라요지 마치치모 쇼 워성보리
1: 마시 니 다스 제가 제비
0: 도와주시던 게

야 든지 뒤에 창문 잠게 갑시 야야히 아메 놈이 누가 뒤에는 든지 양수 소 누구매 다들 랑주님 손자 지마 아메 수배체 그뒤 써야 요매 시에서 티그마시 티린 망치 소아 야

0: 제도국 제도래, 무역 제도래, 자실량 제도래.
1: 제도국 제도.
0: 마다 직부래. 소스 십지 인도 도체. 민영내사, 탐대. 总관的 류두, 민영아선의 남아친자부래. 虽然这些点点
1: Mera yenga che deo shi.
0: Ribe. Chen rang chung chunga kem deshe kapchaga. Xionba. Simshu ma cha shi. Nga zonga na lu zho gabde hale gyo yu. Yine tando. Deo da. Sa wang jinda yinbe ma se ma jin chi mo yi. 미수지래 명고야 미도 가채도 라탄도 로춘주로 소와 깨블레 깨규망 요리 야
1: 리치모 나라님도 세수다 증의
0: 조매 가르시유
1: 문에서 유 나라님도 세수다 증의

0: 용아, 마님 도지 안 해드리. 알아디 샵다깁다. 얘나 럽초.
1: 키스니에 도비나. 상경 안 럽고 좋아. 칼시네 럽고유. 바사 제초 뭐요?
0: 마다도 시글하면 미리. 잘 키스 시작하죠 그래.
1: 상경 케린 우유.
0: 용아, 얘 케린 초. 상경 디 샵다깁다. 얘 칼시네 상물 럽초. 근데도. 샤다깁다. 알레고다. 좀 더 쳐마리. 토모도나 좀 더 쳐마리. 쳐봐, 토모도를 욕줘.

0: 하지
1: 하지 야 야 추도 스톤다 슈마라 하이너 렘다 사세도가 도즈모도 소게로 체스 베시도메
0: 리치모 샹이 카덴실니 오르다 나 세소달러 갈시네라고유 바사 제초 모요
1: 제라 하소요 봐
0: 어제 리치모 샹이 켈린 버다
1: 맹가네 저선 차가쇼
0: Get out of the way! Yeah!

0: 아니 아지 습사 마치제야 교야 셔다 얘 말해
1: 지금 부터 왔으면 더 쉬면
0: 돼 아지 용 말이 용고 말이 이제 셔다
1: 아지 낭다 민도 제 되다 돼
0: 용 말이
1: 다 차가스 말해 좀 민도
0: 용 말이 인지 말해 친구리 야 아니랑 티샤 같이 해버려 다 왔으면 내 민도
1: 말해 하고 무슨 따봤음 양주기
0: 뜬지 친구 열봐
1: 뜬지 피게 근처에서 쉬나
0: 아니 뜬지 상하를 심부지 몰라게 땡땡 야우 치고충 아니랑 뛰다 따봐 마수고도 와
1: 예 하고스 화야토 아니 뭐 집시 제마 섭섭 치긴다 따낭 따민도
2: 지자 지자 지자 지자 지자 지자 지자 지자

0: 유구이 어우 동라
1: 화야도 그래도 아니 잘 친구해
0: 턴더 사와 얘기
1: 화야도 매트 팔린다 디 사와자 매 약식들이 셋이 육다시급이
0: 다싱구이
1: 쌤쇼아 님은 지금 텐숨 칼라 세상디 아니 이게 TV는 장게 매두하게 엄지 뒤에 주슬러
2: 石头牙齿啊，阿妹用吧。牙齿啊，石头。
0: 玻璃阿皮。
1: 有事。我们都来黑鱼，花丫头，起码刚刚黑鱼呢，让阿三个说啊，俺们没推嘛钱呢，让三个说他做过的，俺们来过嘛是，俺们达到要去了，让来要去，
0: 哦，懂拉皮啊。
1: 对啊。
0: 咩零差？
2: 咩水电钱？
0: 面对看个俺们就来个，俺你面啥图？面啥能拿着车哩？
2: 哦，东来个结束个。民族素素做起，不是？今晚呢，是不是我忙着啊？
0: 你还告诉阿妮？

0: 빨라. 네가 소개해야지.
1: 어. 솜라 뉴도와. 제가 소모게가 주니.
0: 빨라. 저저 던지 침비.
1: 샤샤. 뭐아? 샘도 말이. 밥에 캘린초. 주주 총수나 상하이로 조던스 다가 치고. 용도에.
0: 오늘라.
1: 오늘 이거 줘. 이내 탄다. 라바라님도 솜라 다가 줘. 어야 다 무시 용도에.
0: 영아.

0: 내 심생 아무 내 가슴 지향 심생
1: 미친다 미쳐라 맞춰라 지도가 덥쇼
0: 내 심생 아무 나 부다
1: 갑리 구리 나가야 쇼예
2: 들리동라 이사, 진짜 너무 많지. 내가 열다.
0: 이사, 나 유부이다.
2: 다들, 다들 해제. 집세 뒤지는 도시 난 누마리. 먼저 정부 나지, 영로상한 표주지. 교수 토미 이사를 교니, 청소 숨겼지.

내디니 차념토제 갸증외레 미아동 연기 창단 기급시비 정중 송격 구시 디가르 컹리 팅웨 진중 단의 도징 초단츠우 남게 가조달 장내디 디가르 미지 초내 치가야 속자 미베 탕도 큐니 마시 창단 기 서시 쳔미토 속자 나조 지가르 유싱 초내 치와 탕 리규 비싱 시드윈냠네기 속자기 겐함시 차유 디가르 쯔타 종 경제 자당 토르 게자 취비 포구 숨양유 경니 숙제 따당 다외 속자 미지마 체제 식타 리기 봉유 최내 숙덥 체수 식시 양 조 초별 사태 구역도 협진. 갸중 외래 미 시동 아동 삼기 토간 지단타 양암 탕도 전해 지그유. 장자단토 양 지동망 부유. 양기 보통신 신치라 숙시 진워타 북의 경우 마실타 보갈부 인싱 소권에 나지 팔기 기슝기 부도니 캄나

0: 대달 렁중 휑기 초비 과제 대답을 시가 되니 콘저 서시 대딩라 지갈 천의 지식치 로리 더 뒤부리 중이 바니 경기 규비 뒤수 인식 장모 녀차괴 뒤윤 더와 죽지 삼 이버타 주문시 경주 리자와 경주 기뒤 지제 지기 숨주 수왕을 쓰기 로스네 18송뒤 경주 시내 날 숨버다 수부징체라 미니 학잠타 지제 지기 숨기네 시계 발생의 유배 리기 봉비 최네 속도 치슈시 권제 찬염 소윤이 론니 슈삼지 浪过了点呢，强南这边蓝牌都江芒不通之余，看着云朵熊蓝塔米林伟砸蛋脱了，养那果果呢砸死亡，养那偏嘴体力吃不消，再就是完。养那胖子王皮，隔壁古北拉通瓦蛋儿国通呢对不他。 갑지 뽀베 킹베 바우싱 제왕랑 워미 우루에 반얌싱메 양라 교수직내 초의 공시 유해징 교칭왈 양안의 개발타 교칭왈 양 니슈솜주 유해라 교칭슈러 양 갸리 개왕 유 양라 쇼고 추구르송내 추통왔타 你们退去撇起玩砸蛋托砸死亡年数前年对吧他三岁惨了那样日故一年三六百错也空气行月江给年代儿吉利松就言主个月吧他昆虽着蛋样米色擦不起月体 云度如今年主个月别
1: 黄族亲别虚图江南人物戏秋月彭九年江给追自家休息时黄族绿了下戏中心熟悉汤了游戏哈江去云点南边窝了秋子日吉利西就闲个站丢头个月年个几位退俗女秀与贵旧客宿家闲谈多呢最给秋子日吉利给就站丢头不谈中期吉利我就站 年纪吉利十九站，江去吉利十九站，江去教学了七岁人，吉利端着呢，教主牌九头白，行在下江教过月。江教做今年在当托旁个教课，每个吃过三了点呢，对错不拢拢吃白，那不的，还将几千两高二囊。
0: 推举邱新九，强砸蛋托给江阳米九娃几个妹妹帮过他你什么去？米几因为呢绝呢？强砸蛋呢，从那个恰金身边秘密隆咚的那样，江错因为呢些呢？强砸蛋呢，看着恰是点啥有味，几度点别轻些些，看着第二个性，第二擦龙穷，第二砸蛋他实际都真呢。
1: 厕所一块儿盘米多块儿细月，墙单一收拾前面拖，长来叠别塑胶网布，让人说是从而旅行器，推一空仓南洋米胶板，龙我吃东西秋季吃多，可谓滚他千米多，新星期。

0: 콜로시비 시베기 총고 콜로시비 주용기 총고지 되니 계지 지속이 점링기 균도다 카즈구도기 강인 시규태 계지 지비 처득 된유 상하이 냠네 전주기 통도 파송토 리그준비리 지규티 대결 개진을 지니 콩도 개가 보라 되니 냠네 접탄 접체유 장기 겐기 정이기 겐도 겐지 탐지 지비 시베 수균 계급 카기 미망기 진행 시규낭 냠지 딘섭톰니 상하이 냠네 전주기 시베 조링 루규기 멍실 교류비 제지 주신이 어리 중앙 먹집부 주버시나 어리 망기 팅인 뒤마라 추주 뒤 먹던 능주타 미미 능주 초만 능주지 제티 황로지 초간 이름타 이링기 초주 서교도 내면 막된 미빈 주랑 카시 도리버지 어리 망기 도동 어리 셔규기 두주 제지 주신이 인기 최주 추주 시문이 이랜 라리안 초도 가동 제유로 주버지 이랭기 니조르 침배 내주비 오시나 제지 주시탄 주영이 이랭기 지시 링진기 노동 지제탄 코리우 순종 서주소 망주 지제라 어리망기 제구포니 도르균 총입시 코너지 초가 두고 마 남아다 어리 아바스 주거다 버지 초고도 내베 링진소 바르도르 치에버라 코리안 로치 이랭기 자제 도수기 바른다 퀘이터 조린제소 내베 어리망기 딘시라 딘디탄 미미 능주 제티 제구이 제바다 미그웬니 어리망기 FG기 먹다 능주 꾸지 지내다 고전 주간 치레 이버시 어린이 조르스메 내주 배우시나 어리 신진 타랑표 제제 주신이 보랑가르부 모두 내주 강토 저도 손에 이래는 시균 침부 파르구이 체육이 체식 주도 제배타 대타다 호르몬지 초가라 파르구이 체입에 자주래 대회 시균 체육 유버지 팅이 타랑표 어린이 조르스메 전체 당인 체거 계세 이래인기 사고로 치마라 나르신 주문 제대 마치나 어리망기 이래인기 삼바타 노동 소절 파르구이 체육 인시 주입시 제제 주신이 예린 추소 칸 기급 대자탄 친디 시주 위닝 강기 공미 레저이에 자위 모두 롱지 제바티 예린 타 어리워리기 삼시 제도 된진 용리 계유베 제도 폐미도 교류지 제브지 여러 너든 거주 대자 주의기 제제 주신이 외셔르 크위기 기급 망부 카공소 남주 포섬 조규 터지 잡니 거주 공시 바른타 거이터 카달 얼음냠지 초빈 기급 제기 나공 파랑 유고베 랑즈드메 타 대고주 등유 제드드메치 29년 파제 이렌타 이라 레바논 제기 나공 반랑토 남주 포담 조규 터지기 등윤티 제드게베 등주 파라 나량 제유시 레바논 타 이스레기 제지 주신이 예자리 로모주 네베 예자리 자드 어리 슝서 칸토 레고르 사르베 춤유 치니 이마 레바논 토주니 제딘 제규로 괴디 동주소기 내던 타주 토득 제규인 바지 엔지니 조르기 니자라 계지 총무 셔슈 챔베 케블리 공시 동지 정시 진니 내주비월 여러분들이 기에 가게라 누부마든 콩 원소 송년의 최고의 긴기 여러분들이 기급기 딜루로도도 오르츠 야마란 남자니 시규르 정중수랑 전치 곱게 겨주 결국 낭진 제바티 로규기 신도 서버트유 파렌시탕 베좀 스바야체 낭진 기급 조임바지 여러분들이 기에 다시 보내송 퇴동 경기 사업에 원주고 오르스 시교령 중수랑 낭진 체교 땡고 제유바타 유린 경계 시작과 따라 낭진 체비 두주티 니동 겸이 니습된르 다 당부 치지 님파라 땡기 체유 어링한지 접속 우인인 강기 주시 오신기 제제 주피니 무로 짐대쇼티 어리 김장타 킬레망부 코르보르 교신 유지 제바타 어린이 주 소래부 팅이 용자 체비 정신링 원바라 뇌교 인공 파로 갱기 제제 주버 어리 제주비 진당기 전장티 진동아베 갸자 시사니네 갸자 숨상 아파르 차유롱 어링안지 접수 우인인강기 딩기 치에베 미체레 갸자 니기 토유베 파렌시께서 페르 샬루 참기에 제리 주주 이사르 유베 펑단 벨로나젤라 니드 미쇼타 제제 주신이 메춘춘 토유롱 나르신 메용수 스토 미베 산네티게 십주 첸베 타마기 쪼라 긍중토 용네 매균 수업에 도유민의 주 전송 제입시 스마링계 팅디 중앙선교념자 니주 슈스미
1: 태외망외 선교캐드나 중앙년치려훈기 선교크주 정외토네 시나유슈 탱게 상공제용

rung chu la, chab chung pum ne rim si chab chung pugu, trezang cha, jupin ni sa chu pan. Mang kam la, chab chung pugu, trezang cha, jun ni sung ni pan. John dar, chab chung pum ne rim si chab chung pugu, trezang cha, josung ni sa chu pan. Sung ni chu la, chab chung pum ne rim si chu chab pugu, trezang cha, gun ni jupin pan. Ni mar, chab sim sim pum ne rim si nam tip gu, trezang cha, dun ni chu ke pan. So zong la chab chung pe gyu chui zeng zha gu ne jio ge pan. Gar zong la nam tang ne rim shi zhi mang bu kor gyu chui zeng zha gu ne ni seng pan. Ge ge la zhi mang bu kor gyu chui zeng zha du ne ni seng ni pan. Cuo qin la chab chung pe ne rim shi nam tip gyu chui zeng zha du ne jiu chu pan. La zi chen guan qu la zhu qia pe ne rim shi chab sim sim pe gyu chui zeng zha jiu pi ne ni zhe sun pan. 他的有关人就用亏体能行我的食物银。不得来儿，主家朋友的人是恰不心心朋友，垂在人家举起年你则松盘儿。严重用错儿，南平的人是恰不穷朋友，垂在人家过年你出盘儿。南错儿，主家朋友的人是恰不心心朋友，垂在人家过年你出盘儿。罗南的亏图恰不心心朋友，垂在人家举起年你则松盘儿。 南家宝娃儿恰不心心朋友垂在人家举起年你这批盘。这是轮播恰不中午朋友垂在人家叫送年你赠你盘。三面啦南天的人是恰不心心朋友垂在人家举起年你这出盘。杨不见啦主家朋友的人是恰不心心朋友垂在人家过年你出盘。天天天明总堂重点看几天能行我的死肉呢。 모두 개낭 청계 카지키 냄시공도 쓰러나 주토 조민지 칸키 로드 쇼이 세니니 편드 추베 치숨 레스바상 리처 다가가 중추 서추 최진치다 조와 도지 퇴다 남제 나도 진십콜 치료 림시 팀내 라라 첼룽킹오 세모티브망 론업탄룹 장규토 첼룽당 장샤탄 샬룩규토 롱진콜시콜도 스몰 행계 넘시공도 시유차를

0: 지게 마가 춘지식 와리 나스 콘스타 냠레체나 경저흐리
1: 경저트르그레 세스쇼다
0: 치순네 데나 콘스 딕제다 락세드 뇌베 소쇼리 저봐 이내 대형에도 추세 뇌제 락세민의 담사리 추세대 니키 시비 케브르샤 총수래 냉우도 스드 디네 상매자네 무도 스드나 나스 뇌토바 락세민의니 치네 디시아 효리 아고 소저디 나라수 주토나 키멘사마 나수르바 디저마다
1: 아 장그셰프 다그리 이네 뇨르사로 말베야
0: 아지 아고 뇨크자셰데나 레카가 심화르바
1: 스바 아 디리
0: 아고 장잠키 사시디 호제리라 포마담프리 미디니 까르고르체 케스시네 레르시 아고수스 거비디니 삼르십사스타네 디뷰 사시비게 가르체체르바
2: 别撒下！
0: 快解锁！
2: 我叫胡杰林三把手的老多啊！
0: 老些？
2: 啊，你三把手的？
0: 金大虎了，明天有跑门多啊？
2: 跑门多？
0: 可这是老不嘞？
1: 老在菜市场里打钱不嘞？
3: 咱们这项目，你前天个老在不给当兵，你们当不过来了呀？干钱不嘞？
2: 我知道，看到你的。
1: 三把锁子落下了当，打个用笔。
0: 他那给他可真能自愈。
2: 答应那别的同事。
0: 三大虎了，也没提的是哪，我哪做？
3: 我全部我自己有吧。我这男人，你要老久跑马里面的，他那你们看下去了行不行？看去了吧，南山有小自己有呗。用嘛的？看俺做看不见那开里面，
1: 看不见我用手速度，
3: 用光给当时有吧？
0: 是三大虎了。今天天气太不错了，你也大家是提上米。其实今天刚开车，跑马林这边呢，天气特别难吃的。其实今天没对哪队呢，我所以去选。
3: 我杨家来个球员。
1: 勇啊，先吃一口。勇啊，走。

0: 공무원 가슴에 조개 가슴 라이 개진 보시야. 저녁에 깨잡자는 좋아하시게 오히.
1: 자, 좋아하시오 마시. 나도 공사 잡리. 나도 실린 잡리.
0: 이제 이 내시 저기 오 마시.
2: 펄. 펄. 너 너면 배.
1: 先生，阿姐，富尔同学，托木琼，对的。啊，他来学会劝托木琼。哟，阿姐，我注意，马卡拿了巴拉大主意，巴拉中队，俺大主托木松，他哩俺巴都注意，俺阿姆拉的虚美，阿姐让给门得不着，阿姐。 放
0: 马哈那去下。你这有马戏？你这可把有马戏？

0: 마이텐.
1: 저 텐시. 저런 용배.
0: 아메 뉴스 좀 개가 나죠. 아자메사 대도게.
1: 저 텐라 망할 친수.
0: 망할래. 갈치가 친수.
1: 펀어발라 다주이 스페셜.
0: 뭔디나. 신기한 그리.
1: 뭐라게 나 이거 시샤샤. 내 차가 주인 레벨 아작 등도.
0: 아작 좀 친수.
1: 신차지.
0: 아지. 띵요시. 엄마. 엄마. 대니 비싸 샤마. 펀어다 아자메샤. 망할 친샤.
2: 어찌 군이 마가나 친샤에
0: 어 좀 좋아샤
2: 어찌 펀아 춘주리 디저 주년 요즈비
0: 내주디 하고지 당연히 심어 두지 디저 내 마가 주년 요즈비 싱라무 자지
2: 어찌 대는 아닌 거 싶지 요기
0: 엄마
2: 대는 제 요마시 내주 침을 허지
0: 엄마 심지 마시다 디저시 나 다는 고샤 손자 내 마가나 다치가 친구
2: 디래 내 친구
0: 하지 엄마 요마리
2: 펑시그 님 보선자 수시네 님그 마시 니에 롭스 기는 님그지 교치다 장게 아 바바간 총데르 규다 직체는 마샹 지슨 부지 아니 로고치 편토 오스버
0: 용마리 아마나 로토브르버 용마리
2: 만난다메 되다 장마야 취 자회다 알라 나가 템보 감스 뭐주 아 팀라다 펑콘즈 네즈디 바베 수스제 마심 체호시 하코스네
0: 하코스
3: 저 지금 아주 좋아요.
4: 잘해요.
3: 저 지금

0: 어야 생계 링고 딱진 한국이 니에 로 주제 권도와 대신다 다른 한국이 나랑도 싸불도 와대 얘 티대 직신다 니네대 니 나로대 직신다 대 별 체념도 와대 대신다 대 니네야 수업도 대 직신다
1: 我这张作为很多的纸张
2: 明了大街前年明年给年个列车毕竟比明堂铁位人心给明年中路苏联面在新旧康堂银通参在娘这期明了记者级别接心结果比喻音明了大街前在明年一年对我呢先突破了肯穷给我着迷死毕竟比明堂铁位人心给明年中路苏联面在新旧康给按这苏德给面具起的萨多对于金铁链帮店捐了堂米图藏西木久泽语普尼东瓦王子娘苏介语开始起来，米热不热？吃不汤，米塞不米通话，米就听不，米干不说的，难听语子。毕竟比米汤，天为人心计。明年中路苏里面在新旧康了撇汤，我要了卡巴汤，从康南那边给广州我就人民大街汤，人民娘们能晓得，过年撇巴了，各所学三年，他是创建领国的小人，花花匆匆的认真。陆地卡巴，两个也估计，初期俺俺俺你出，几吨松也咕咕咕，吨俺你出。
3: 新的女港平均年龄女港金女平上涨，国的同居率年冬来低，平均的年度比肩脱位，比肩也不均。中国新的女港平均年龄女港，
4: 也没金边能空地不买不到，能空卡吧，能去养死团吧，国哪国有块，六七年头六七几斤钱没得过手机，也没你去团。

0: 용과.
1: 어찌? 누구? 양수영한테 같이 가.
0: 랑클라스야 유삼주.
1: 낭담이 도움도.
0: 간호구에.
1: 용아, 도와주기.
0: 야, 알아주고마도 보는 거리. 야, 발레수다. 주제되게 굽러, 랑주린 쳐서 와. 세모도 그 뒤부터 양조이노.
1: 마피게 레베지, 니 터조세지. 주제되게 양나 용해미도. 안주소르디 교구주모도나 상황 유버사도 말슬러비. 드디어세, 믹세세니.

0: 덴부고 차롱은 괜 침부 지운 거로 봐. 나디네 니브디나 당한주 수니 시다. 안주 르부용기 내리 망고시다 저아둘.
1: 제가 저요리죠.
0: 온 제가 저아둘. 다 변의 차샤 탄다 슈베 포다 주지 말라 네 주디 주 직체. 디네 안주미 원세 퇴슈 직디리샤. 다 소방의 나즈당 안주 진병을 교육의 나즈. 다 개개 겸능 안주 야조병다. 당뇨병 수도와. 다 나즈디니 차샤든 나즈디니 파주 딘제 뇌균 침부 대학 나스딘제 지리사 수연 나즈 당주 차가 나즈레 저도 다 수연 년가 카지 계시 면주 영마 체비느야 차가 년가 라서 치용양 년가 딘제 도와 지리사 디네 타는 파상은 주 닝가 나즈다 레베 나즈 당주 닝제 나즈 개게 겸의 신경 쓰르바 아니 레베 차세 나즈 나오근 세도 주다레 소 수연 나즈다 저도 다 계시 소러 면주 영마 체제 수연 년가 다 수연 내부도 주 계시 면주 영마 나미나 아야 안주 닝가 나즈다 레베 나즈도 존나야게 닝가 슈크체르 주기라 케세 넘규네 나즈딘데 여바 차샤비나 아야 스 나즈도 주 나즈야 네로게 비야면나 딘데 나즈도 주야 딘데 닝가도 다 숨부데 차샤미나야 안주 넘규 케난 소 차마 참바 야면나 소 체지고 메바 야면나 가지 소 추시하고 매부다 소 류블라 소기 야 니시딘데 유비나 양디 나주 딱소레 제수 좀단데 견중으로 봐 안디네 감에 소두 자단 통야다 딘젤레 견용구리 안디 양 아주 심강게 대달라야 견중용기라 주장 아주 다수 대단디 소 추고 매부체 당안조 류심 창매 대단다 저도를
1: 네 세겨
0: 언제든지
1: 반다 디링케스 통망외 나자 요문 로션 간진 세디데야 소다 저와 유나 메나
0: 지지 뜻이다 태가 좋아요리 걔가 김는 야 준비한 사진아 저 소주도 참아 장마 타야지 요리 딱디 마 거베나 친디 요문 로션 간주 스데스 저어 디간데르 도와 디마 거베나 친비나 아니 포 낭면 주간 그 제사바 차샤네야 수연아 네시 다가 대유비나 양 포가 나즈 두두 내로 이래야겠는 게 도와
1: 원제 사진은 그라 보고 춘추다 만자지 봐 보고 춘추를 야야 속크드즈라 게비나 디 딥디나 소크드스라 기구나 오만자이나
0: 다 보고 차샤미는 아주 보고 소데다 노수 스그르발 디 임베 있는 지단 체는 아주 보고 깨제 더 주의 윤즈네 고주기 아니 디네 지단 체는 로니다 로찌네 로숨버루즈라 아니 보고 노수 니슈 탐베데 인차장기 처기라
2: 너부 진진서 난수 매세나 소팀은 니게 유입 당부티니 난수 진지구드 다와 초잔네 고조제 게비 로니 탐로 제삼라 기사기지 테 밍라 누서 야게라 루야스기리 톰제강 니슈타마유 테니앙 안솔로 줄라 레드 미 겐기소 난제 워기 드스네 고조지 제기리 망제 로중니네 조선 팔레제 제기리 제차베소티 밍라 뷰스서 야게라 흥야스기리 톰제강 니슈사케네 숨지소니 파유 제차베소티게 난소 메시지기 배제당기소리다 제자 난제 대외강 송겨타 다제야고 제고 베나 나라 차샤바 있나 나타도 로주지임 예 노스 니슈탄베나 수숨마도 창마제사
1: 제차베소티게
0: 但鲁肃个人呢，当然做十四千块呀，做几当然做鲁肃谈过几段上班啊，做说买不接，说你那的嘛，说的团圆段上班。哎呀，不过呀，从那当买点收起这个的，开始不开始打开始中国来时呢，你顶着可就忙过来呀，打下面呢顶着不买点说这肉这些，我有下面呢对吧？团菜了了，说给我转这个顶着从那顶着点段上班，几单钱都不说嘛，啥不团圆段，可说你的买点。죽친 부치 응도와 어디 체결이 다 대차샤미나다 안주 티샤임비나다 촘레가이나 자도와 자도 털 칭아딘제 보고 소기야 구두 무무다야다 소기야게 딘제 라지딘제 뉴아요리
1: 뭐야 방스 데르베리
0: 뭐야 방스 데르오 어딘데 신난제 아니 부어야디 배주 단주비는 진에 채놓고 부구 마디에디 딕스 차주르바 진에 채는 양 소기야 간레 텐도도 디 부구 규림나 섭서 체과야 지그리샤 디네 니브데 차샤느야 부구 규림나야 아주 김나 망고치다 파마 망고치게 손나나 딱 한다디 부구 소인 삼제 드스지기 토난다 담들시라는 거면 동아 아니 디 가르치그레스는 계속 부구 규림나 소디 루브다딘데 제비는 아주

0: 노장기 경감 경배 교타 이시아 로마라 카초 내고의 지혜비 존의 루지 표 노규기 존의 딜레 뉴유 대시제기 공배 내는 명내 딜링타 배게 경감 탄점 돕지지 된진시를 탐진 야부 제디 너리 조준 야부 토교로 고대동 조시 너리 서위기 수지 学院바 선생 공수이 규례 전연 学院바 마장 타오이 나중에 人 먼저 뷰레기 경감 송경타 그리고 용기 말아 주경 그리고 용라 침규로 뜻이 체련 경감 링타 지규로 제 말아 시 조규 미제 제디 중중즈네 박조 치와타 뉴센 치와 편제 총어 제기 남차 너리 수 배규 강고 제규인 사르도 서시 무치 주차 숨시 나중어전 제도 규로와 제규타 자단기 경감 라수 치제 무치 주주 심바 제규 마세 경감 축례타 경감 링내 유고리리 피기 당디 경감 송교 집에 추 망조 법아 추규로 용와 제규 인시 숨시 너리 세구 폐교 운영 행강 당주의 수시 学院바 주任 공장 평기 나중에 링 나주의 퇴근이 레지라 땐네 신조기 멍시 퇴내 폐기 수지 당디 고로 통주로 연습에 개보타 퇴제 링단 되교타 가된 퇴내 강조 정보로 체내 그리고 용기 전종 그 냠제 지배 링내 유고로 퇴내 구제 제교타 탄잔 뉴규 퇴내 폐기 수진 동주마세 디럽셰 슈레리타 탄잠 요존 수주 별로 수리타 표면제 망편 퇴내 체제 숨 계산 제주 제로 동주타 뉴슈 요구 사다르 퇴내 구리 체디 너리 뷰다 공배 용어외 탑람 사바 쇠십 제주 인시 숨시
1: 니트 총칭타 참드 롭스 페이걸키 네피 튠조 차주 참드 총키 토림 룹딘 탐불 초용니 비오타 Chongqing Chongqir ki ngak bie ri zhen ni chi mi ne lop char ngui dui zub chi qie yu.
2: Lop chi to, gen la gi, le chue to be lop chi qi dang yi xip qie ni loma cui lop chong jang zhe yak du zhu gyur pian bu zhun yu. Chang du chong ki tu ling lop jing tang bu loma sun nam gi. Yin ge gi ming ci ngak le zin tu, ngu ne ga le qian bu du. Yi ne tari yin ge gen la gi ngan cur ming ci ngak le zin tup mang ta lom na wa ma se zung mi yi qi dang gi tup xin mang bu lom na wi. nga ran le pian bu qian bu tuo chong xie xie bu shi lo ma lu qian chi bu pu chong jing han qian du ge gen ki cu chong yi ni niam zhe lu qi che di qie tuo lu qi xin ju tan niam yong bi di qi ge yu qian du chong ge tu lin lu jing han bu ge gen zhao ya nan ki ngan cu lu qi ge du xi ta ri lam sar ba lu qian chi dang jie mang bu lum na bi ngan cu lu qi ge tong ge qi ru qin song la ngan cu tu ge sar ba ge tang bu kuo qu bie ri lam mang ta kuo du nang chong xie song bu shi 他听说给我起当天重庆起重西顶我他强队没行归吧去你比你们这坨特许东北切特三百皮节坨强队长些罗面罗州捏催他送这些地绝户提列切为卢西中的他罗面巨人提醒脱狗扎碎狗西所从这些年比例给罗州天空人鱼间他捏皮间起 Tuntho kyugyur gui di dangbi, rengyu ki togyu sarbi lupchi tungkong ki che gyun sa gyubshi. Chongqing chongkir, da zu lupchin ki gigin, liu xing ling ki, ngan cui tanda che gui bani, Chongqing ki gyu zhu che zhi che bi, nyam nyong ka xie ta, rengyu lupche tungwe ne cui sung zhi che ni, rengyu ki lomi lupchu ne cui tan chan bi, gyar zhong jie xie cha chan si, su gyu ma si. Nye dong zep dun lu, togyu ki re guor tang bu ta ni bi, gyar zhong che xie ding gu ti yin, xie sung bishi. 重庆重庆南川陆军给给给没文正给俺去胡大别他给人力给自挖他娘娘提他强对老师陆车给去见念强对老师陆车给彼此拖着东西都需要给数比较引起送不是强度重庆老师举给老师千里所以工资人情文给给接了俺去强度重庆途经唐不提别村老车进来亏空用了可别同学他查托陆举给
0: 真正天空念句地不准就马赛，落句来团体，俺去接信南就地，俺去抢对落书落车给彼此拖着东就引起送不是。他听给重庆谈抢对落书配角去，那边团长察觉提，其实你是银牌比贵不是。下面三个多对开机是了呢。他是重庆的民族主义记者朱主任，他是重庆的民族天空创办人，记录一段你四周旅途个周边落边落段吧，里面的多位七点多做你不是。 다딘기레미도위에 두조티 자도탄

행기 군 감사. 니트 랑춘키 사진 망치와 체주 양스 퍼부타 서브 마세 귤 체슈 치잠 충도 문제 제바시는 마오닌 셴나 랑춘키 사진 망치와 무트 체주 퍼균비 테디 로아리아 갸치 초고 수나모츠 쇼세 키주 샹야 테라 토나망 잠나로 디네 문제 제바시는 토호 랑춘메 나추 탕시지 닝치 셴규 탕루규 참드 위규 탕 쳔규제 차바충네 증외 파퍼규타 디나네 산네 하지라 차바 중네 치외 파퍼규 라파토 메토키 스브 마세규라 차바 치오네 차차 파퍼규 티네 페스 당 참드 로규리아 남팀네 차바 중앙면 주차 파퍼규 선인님무 랑중네 참도 당 내주 실규 시즈제라 차바 중네 중외 파퍼규 타 티나네 산네 카지라 차바 치오 파퍼규 양 페스 당 닝치 로가 Nekchu wikyu tang ngari ki lukyu jila nam timne chapa chungam zhuk cha pabgyu, saje kha jila chapa chung pabgyu. Duimar chichu pabye genki mao nyin jin na rang chung ki sanye mangbu jila sashi ngu nui chi nyin ga chung chiwa ta. Lakbar tu nekchu shir gyu ta sinye chu. Shenzi, dang nang xin nyin chi mito jie ga gyu la sashi ngu nui chi nyin ga tiwe chiwe. Zhi yu cimba ka ne nui chung ngun kwa na ya cha le te la shung nung gyun ro. 샴무투 티밍용드카지 시로나 다스 첨관추라 죽차 펌네림시 챵심심 펌규 트레젠자 주신네니 썩숨팔 촌족종라 죽차 펌네림시 챵심심 펌규 트레젠자 주신네니 썩숨팔 섬조즈 챵바 증우 펌규 트레젠자 죽숨네니 썩니팔 캄바르 챵바심심 펌네림시 챵바충 펌규 트레젠자 주네 주구팔 사가르 챵바충 펌규 트레젠자 군네니 썩지팔 네동라 남팀네름시 챵바심심 펌규 트레젠자 주피네니 썩추팔 촌게라 남팀네름시 챵바심심 펌규 트레젠자 주숨네니 썩팔 콩가라 남팀네름시 챵바심심 펌규 트레젠자 중니네니 썩팔 처입라 챵바심심 펌규 트레젠자 주영네니 썩시팔 메도라 챵바 증우 펌네 림시 총 주교 트레젠자 니 썩지네 니 썩고 팔 낭종라 챵바 심심 펌규 트레젠자 주초네 니 썩게 팔 커룹 추라 챵바 총 펌네 림시 챵바 증우 펌규 트레젠자 주피네 니 썩초 팔

0: ཐེན དེ ཤེ ཇེ སེ མེ ལེ ཚེ ན ཇོང དམ ཇོ དོ གར ཚོ བེ སར ཟོམ ཁང གི ཇུ རིན ཐ གེ ཁབ གི རིན པ ཐང བེ ཆབ ཤུང ཙོམ པོ གེ ཇོང ཙེ ཝ ཉི མ ཐུན རུབ ལ གི ཕེ གི ཀབ ཤེ ཙུམ རེ ཐེ ཐུ ཅི ཙམ ལ ཐར ཇུ ཐ ཐེ ཤིན ཀབ ཤེ གི ཙོམ ཐེ ནམ པ ཁ སུམ གི གོ ནེ ཐར ཁེབ ཆུང ཇུ སོ གི ཇེ ཡོ ནང དེ གོ ལ ཆེ རེ ནང གུ ཡིན བེ ཐེན གེ ནེ གི སི ཡོ བ ཤུ ཉི མ ཐུན རུ ལ ནེ ཅེ ལོ ཅེ གདོང གུ གི དུན ཇུ ལོར Pyeongchong Shizhi Chonggi Gezi Zong Zhongzi Xiangdu Chongxin Tanda Pyeongchong Damjoy Dogar Chokbe Sarzom Khangi Zhuzhin Tha Gekhob Gi Rinpa Thangbu Chepshung Zongbabu Gekhob Rinne Yugur Buyi Pyeongchong Chele Kheba Zhonggui Dogar Khechen Tunzo Gi Chongmin Pyeongchong Zongbabu Tunzo Gi Lezin So Nangda Nangmu Yinto Khongki Tabara Pyeongchong Yigri Yinggi Tohne Chepshung Tha Zemzhung Lugzum Gapshe So Nigil Hak Zam Zam Nangyu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1: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ngai chela jongse shuwa doos nama tenge gongam san tiri ngai na pyunchung lungten nyente leko pyunchung shiri li zenge rwa tar deri na pyoge kashe zumri gola jongse zhonen shuk yis kashe zumri shiba dine karasi na pyoge nga ranzu pomo gensho meba changme kinsa tar jige kashe tumo mo yinba jige pyoge zumsu shikre ta di na nga ranzu pyoge bina ringne yoba yinne ringne meba yinne rwa Tishindu gandada pomo gansho changme ina nawar jagbada lakbadu ina changme gabshe cikrinyo jortoba tindegi ina tumo mayinbegi zomso shiri. Ta gabshe saadi karasusuna gali sumju chingwar jingne shebaam zambe zumi jik indu zaba ti ina pyoge tumo mayinbegi zomso shikri yasi shunu diwari. Kaya sisuna ti ina gali sumju ki chingwa kona di ina zom jagudu zaba ti ina pyoge mado 미리 샤바다 제급시바 수레이네 좀수디 요마리 다가시 좀메디나 초모 메이버딘데 주용도 잡아 나랑 좀 남주 그래서나 값에도 록백급이나다 뷰의 증의 뷰의 신고고와리 이네 뷰 벽에 대 신고 티치도 전에 용어로다 티치도 잡아 아니 미리 샤바기 깨를 규투 잡아야 강에 티치와리 배는 여러 시에 고는 가라리네다 주요 참바지기 가르스나 표기 팅두기 개방보 차비치 댐피도 락잠 나오게 시두기 편조시베 값에 대하 이 규칙을 지스도와 대치도 잡아 강에 치부시다 두기 가르스나 대 낭도에 이제도 교토고 레데레 대 냥하게 냠다 되고 규제게 대 가르스 지한테 좀 교토 말이 봐 제자 뒤에 있는 가라도 값에 사대 표기 좀 몇 좀 쓰시겠어 다 값에 뒤에 있는 가라도 좀 표를 그대로 다 버려야지 근데 스피치에 충분해서 되고 쇼크 조미나 다 뒤나 다 말한쪽 그 투미 삼부대 그 단대 비유의 사도 남은의 단답도 놓치고나 주고 유도 잡아 아니 나 다 값에 대해 아무신의 다른 유부도 쇼무 없지리 잡아 다이네래 진행 알아 있는 다 이제 가수에다 다자 통제 쇼차비 주의 제 아니 니네 천대기 이제 나도 마시면 왕기나 아니 단다 카전주 투백이 직슈 투마소 이 내래 가르스나 단대에게 이제 타도록 가시를 뜯어서 봐 가르스나 드럽 죽소 바잔 잡내이나 값에 차창과 단대 값에 자와든 저 통주 여바디나 디이나 다제 도와래 학과도 인수나 다 드럽 죽도다 드럽 죽제 봐 잡내 고주 전에 애네 값에 디 탈수 좀 쉽지 중 안에 알아서 값에 디 가르스나 다 최지기 민의 이내래 공리 그 뻔보 이내래 과학의 메시지네리 그봐 창매인의 값이 좀 이로야 값이 좀 이가 교다야 학과도의 값이 좀 이 지금 학도한테 좀 알아 섞고 딘데가 탈수 좀 보시고 총요아리 학과도 말한 저 표기 좀으로 이 루주 이 토하게 민의 작제 그봐 비나 둘이 딘지 반주로 똑같이 좀 치료 완제 티신도 가르스나 신주 추와 작봐 비나 갈립 총이 사지 편중 라석바 창매인의 값이 필요 중요 망부점이야 학과도 가르치는 거라 좀 망조도 특집 체외기 미나 미나 기술라서야 콘더비나 콘더 저에게 미망도 망조기 값이 망부시다 잡나요. 값이 된 주인은 다 망부 친한 주인도 통 통주야리 대신도 치기 개발비나 긴든 준비다. 보겠습니다. 지대시 좀 통과로상 진리하라 속백이 장값이 표도 좀 하자만 붙잡나요. 대날 학과도 있는 가란조 노력 계속 붙잡네. 아니 가란조 표기 좀지 사바티 피게 준비 제일이네. 아니 표기 좀리 그 대대 망분열이 일단 텐주 돌리네. 아니 값이 좀이 철수 좀 요구배 받는 시 좀 봐도 괜찮을 수는 거 잡나요. 다 대 다대 봐도 차시는 값이 하자 표준 적고 준비 맞세. 아니 이나 가렸으나 다 값이 타도 좀 멤버 미게르기 이나 값이 장배기 치딥딘데 되어. 비나 개현주 남자라 값이 부회 가제다. 겐키루라 가는 값이 무디 친구와 저와 개수남라게 가르스면 선남 신경에 알아 속고 된조 망고 즉 빼디 차 빼디 롱베 값이 된데 잡나 말이야. 제자이나 값이 되나 다수 치부 치부 중 비제 치부 중 아 학도도 대직 쉬고 아직을 가르스는다. 근데 녀알로 시에 공을 나랑조 독사기 내두디 라베급을 이나 아니 가르스스나 가라조 초점다 지기 진전 된전 나로리나 에나 좀바부 겐달 쉬연송게 값이 망보 잡난지 아니 디네 록보 그녀 나도 봐 아 학과도 있네 그 뒤뒤네 에 지기 최대 장자 최대 지하다 내양 국순 지하 지자 지하다 롭스 집에 토리 누가 하자 좀 되어리 아 또 뒤에 차샤입니다 다 값이 좀리 디네 표현이나 단네 롬 망보 침배 맞지 단대 차이나 하자게 있는 표준 초과다 다지 표준 초과 남게 깔아줘 있는 신기 좀이 하자만 못 해요래서 값이 좀이 되고 가렸었으나 값이 좀이 된 거라서 표현이 있는 대접 조단 그 외에 차시하면 나바 숨게 도안이 대접 중간에 나바 당부디 가렸었으나 표기 작전기 점출 망변 나올라네 값이 동기발에 변한 거라서 그 창매 중에 유배 그 표기 함유 접수 봐. 남미 접수변의 최대한 노력상 남다. 봐. 직상 컨트롤마 낭수용 본국 남다. 컨트롤마 좋아서 남다. 라속부 텐준 알로리네. 근데 값이 표도 좋아. 하자면 부여래. 뒤내 변화 차샤미나 변화 표기 루주기 다 드링내 그 루주도네 차샤는 변화 도린 된지 반죽 잡나 봐. 값이 중요 주베 숨이 담지 러마다. 봐. 대신도 가레스나 에디 딥디지 있자면로야. 아, 대신도 가르치나 단다 링지 기사자비 중 대신도 가르치는 중앙장벽 장벽에 라면의 독주 라소보 대전 노로리 값이 필요 중 하자망부 동주하리 다 팅두기 개병원의 차샤비나 비나 팅두 말아도 좀리 사백에 나오는 차샤비나 비나 좀법 사고 편조라 잠남백에 비나 보물 변수고 남다르사 좀 대전 나오는 값이 내부시부터 줘야래 디신도 카레스나 단다 능두 반조라 그 잠남배 차좀 매도 동래 남게 내가 아 대전 나오는 값이 이거 디신도 말아도 좀법 캐도라 잠남배 링두 사바 싱리오지 사 대전 나오는 값이 하자만 뭐 유아리 하바도 가르치는 당가란 좋단다. 에디 팅두 좀르게 대변다고 배 팅두께 배 팅두께 잠남배 가르치나 냥아라 저런 종종 신이 이게 제사 대전으로래 값이 표도 중에 방부 통교하래. 디나 가란 좋게 지금 가시 다 땅게 나바 찍으래. 디나 가시 그 마 특집 중에 나바 네바디 가르치나 좀바부 그 민국에서 통교 여백이 값이 그 잠주 변화다 나딘 값이 망보 변화 가르치는 개발 망보 그 잠샤베 소수 그 순품 된주 나올래 값이 망보래 학과도 있네 다 값이 장배 좀이 망보래 대개 코드 쉬는 시 학과도 팀뒤게 좀이 그 대대 된주 나올래 딱봐 있네 값이 내면서 통주 와래 뒤에는 가르치는 좀보 보고서 통주 여백 값이 그 잠주 타다리 다 디나로 차샤이나 카지기나 다 시기에게 냠다 냠표송 적고 여봐 딘제기 잠주 카셔 야 카셔 있는 카라스나 패게 송부르 줘베 값이 딘제 요래 디가 좀 나바 니버들 다 값이에게 다다 나바 송바디 카라스스나 나라 좀 망줘도 다르바 대조 망보지 카라스나 좀 보고 세부시다 요 말이 이내랑 망줘리나 악도네 파차 파 주, 추, 주, 체제, 탈제, 중바. 락바도 있나, 텐전, 올라, 망, 체제나, 카게, 송보리, 매부, 임바, 카게, 막도 안에 점심, 임바, 어, 디테일, 텐전, 체제, 디카르스, 찍네, 이나, 찍게, 찍게, 찍게, 냠다, 댐바, 술세, 냠다, 댐바, 에디네, 초왕, 이렇게, 찍게, 가서는, 쇠, 냠다, 댐바, 디테일, 값이, 하자만, 부여리, 디나, 나도, 가서는, 망주, 디, 값이, 냠다, 지그리 어 학과도 가르치는 망추기 탈집 중에 값이 망보 지금 낭된데 있는 가르쳐 포맷 지동 준비해 딘데 주자 딘데 장자리 딘데 인도 잡아 있는 가르치는 망추리 이내 타나 값이 짬바리 하면 값이 땀바리 직질라 값이 땀바리 했으나 이 포모 변조 제지 땀바 딘데래 문제 진행하래 변한 안조 나란 중 나충도 그 잡아 신배게 나로 데이터 잡아 가르쳤다 디주진에 준우 처주로 가서 이제 요래 비디오 여보 속아도야 랑가 속아도야 딘데 준우 직주 전주래 어 딘조에 지로 쿠르집진 데이터 잡아 데 포모 변조 파조 값이 전에 지기 지기래 값이 땀바리 시수 요래 값이 땀바리 디주진에 파조 제지 치치 담바데 스고아리오 딘데기 시소 망보아리 시장 강다리야 콩도 슈베나 바 숨부티 토아니 마터접 중아레스
0: 콩도 옌 종조와 니메 튠주블라니 갑셰 좀기 시제레 갑셰 티니 페도 단네 타바라 롱은 제잠 송유 최타 대신 갑셰 좀데 나바 카 숨기 고네 터접 중주 소기 제요 난데 콜라 체치 두르두시 난주스 샴라 갤라 콩기 갑셰 좀이 테다 Tsikien rikwe wangdo chena nyanga ki gen jidabushi la ngunzin cheku zuiswa ki jayot nang dekor chechen nangyo yinbe lenge ne mutu gisi naro.
1: Tati ne kapshe di ne ta ngaranzo rikwe shunglu ngwe ne shubi narwa ta lakwaadu kapshe di ne nyanga chi rwa. Nyanga chi indu zwa ta tsikien rikwe ki toa ne shubi ina ne kapshe di ne kanga khonsu togari yasi na ta chikien rikbe thwari na nga rozu jen jibda nyanga ki jen sumu yuwarwa tun jen, dra jen, kapsi jen yasi che jen di na loa ni kasi dra jen ki khonsu togari yinsu wari chakawe dra jen, yinsu wari chakawa bina chakawa da chalawa su yuwarwa chakalawa si na ta bina sungten ki jen dabu jitan ki dra jen dabu chakawa asi na ya tik chungse jiki zomdi chi kaku yubo ta kapsiye kurang ka nguyen na chashabi na kapsiye kurang ki zomda nguyen na chashabi na e dile ya chalawa da chakawa yuwari aswa tabdeo nguyen na chashabi nubena lukchung ki kapsiye lukto kapsiye lukchung lukto kapsiye la sopawa tenzori tenzori na kapsiye ki nangula ni ya chungse zomdiwa yubo o tenzori bina lukchung ki lukki kapsiye sinna karasina ta kame sumchu maa rinpa sindu chengwa jikshakwa bina kani abadu ka ka ka nga jia jia su tujima rinpa sindu kani abadu rinpa jikshya ni jibiti la lukju lukki kapshe suhuru ta lukto sinna karasina china loa che ane ya che gozu riba ane aha sa sha si ya chilo jeb che ane yugde ka liba o di ina karasina lukto suhuru ta tando di da zhawa karasana lukchung lukto si juwa lukchung lukto sa di karasana bina kane gozu riba ka ka ka nga zi kane gozu adu chi dina ya ane chan ma xeab zi ya ane ya yang jia luo yong zi a ha sa zi ya luo yong luo yong ga tu chi ba wo di la lukchung lukto si juwa bina tanda nga ra zu ki jima di namba linji ki tona na da bina tonga lo san chi li kichwane tsam nambe ki kapsi labja chi se lingbu si nye juwa di ina pyo tu chungwe lukchung lukto ki kapsi chiri maa thangbo di ka di gaji re gara chang de simshu ji kanshung kawai chung ji waza ringye nam se je ka ne ka de maa gozu di na waa de gaza ami gebo nam ni chibe par se je adu le ya ane ya sa hajan gado jiwa lo le chus hadu je eno chugu de gani gazu zebe gen churjik se je gado ya loa yor di na lukchung lukto si nga la maa shung suri di na ya chilo loa di na lukchung lukto si ta di da di da jitaan jikchung dabu le kada sina yang lukto lukchung siwa lukto lukchung sa di kasi na ane gozu je ene gado ti di na ya ka ne ya ya rang jia loa yong je ka ne hadu adu ti o duk si si jo zir bina di na jik bichung ki jik zam jo re cha cha bina tanda khorgaan suna bianba chwa ne zam na we kapsi di jo re ka jin chang to zhe si ya zi sa chi o tanda pyo rang jo zhong u yin da lo ni shu kuru e ki 잠데 줘야 되나 오늘 값이 되어야 돼. 어디에 가려서 당부 고주세다 안에 줘. 아마 미제 중화 지금 비즈니스 포장체스 안에 고주. 되네 마 가려서 마 심바시도 말로 이제 가득 가서 거의 동마띠고 취지. 쇼식군의 민튼슈스 가도 말로. 되네 약간에 참 마셔. 야 약간에 티제. 가진 책에 몇도 친구 뜻이 템바 야세 봐서 야 간에 야 티제 아니 죽돔사데 아마 미제 공부치 교르께베 봐도 내 직제 아들로 어디라 가서는 룩도 룩주고세. 다 대신도 양카레스나 비나갑시 지단 카지 카스나 에 강바시 강가 에 그 잉주직 튜버체니 에 갑시 좀 소저 비나 에 까지 보고 쇼로 같이 근데 카지 보고 쇼로 같이 도스에 쇼로 가 숨주 주바 어디에 카레스나 에 룩룩룩중 공도 또 어디 되지 대신도 양카레스나 가면 숨주 마 림바시도 양자체 갑시 양대마스 에나 당부들라 까기고 끼치는 니부들라 카슈쿠 숨부들라 카정부케 시부들라 가는 거스 야디다 차저 카요스나 베나 까면 숨줄라 진주르리 자신 티바 디데 갑시 이거 베나 까가 깡캉 깡캉 강강강한 스톡세 두 마드 좀 바시도 치셔 어디데 데 디나미 카르스는 공도 쉬버 이제 있네 다 갑시 좀단 코랭 은에 차샤비네 중세 지 대워치 잘라워치 잘라워기 갑시 중세 지 대워치 다 갑시에 양카스나 차가워요 중세 지 카버치 대카라스나 비나게 그 차샤비네 카시 디워르카나 체가 찍게 나로로 타도니르 인조민다르 샵치 타도 그 가면 순주 이제 무슨도 지 비나 직제 간지 그 대고도로 가스 이스나 직 간간데 죽조서도로 카스 지금 간이버드 가서 고조서들 가인수나 죽조서들 가수여리 변화 자신의 단다 순주 남제라게 값이 라게 니마사시도와 디라 딘데치르샤 디베다 클리 마르티 마르코타라 소미 쿱다타웨 카스체 담고디 까지 슈구디 카틀레스와 디네 근데 때자 카 카답죠라 니르메 바고 개보 가스 자중 아게 주반 염시 구르고 고조 랑게 차스 자치 듄데 차 제블로 죽도스 차 차자 심세 류라 마주 치다 지규 숭에 냐스 듄디 차지 제블로드 냐 어디네 야 중세 좀 카프치 단도 카레스나야 카세 디오레 비나 단도 호르간스나 뱀발라 잠나웨 그 퓨스타드 기거진 쳔베 뚱아 미도 칭와시스도 디나로 카레스나야 에 체간지 그 이게 당부디까지 죽소서 대까지 체간지부디 에 카레스나 이게 고조세 때 같이 죽소서 때 같이 제주 된대 있구나 간에 아버 사지 숨주 영시랍지 그니까 카웨 종들 사도 되베 이제 사라 과를 통기카 그뒤 이냐 만남 세신 세미 죽게 초강가 나자 남지 민가를 세워 투미 초라 차지가 다야 그래서나 글리틱단 카지 그래서나 제가 찍기 나로라 대바 찍여 봐 까디비나 까디이나 제가 당부등으로 까디지 제가 입어디나로 자디 제가 수버디나로 에 파티 따티 제가 시부는 파티스 제 투스 직접 교회요 변화 차시나 된다 준주기 작좀 신의 이기 지게 사진으로 값이 된다고 가이 강호 견제 차로 거부를 견주 알았어요 가카 강아 띠띠노 찾아요 니부터 자주 나게 차유 치기 차디 시라 나디 수 제 자차 자냐 가가티나로 다 대조 있는 차가에 값이 좀 다르다 다야 값이 했는데 좀 하고 이제 이제 약값이래 좀 대보시라요 요게 값이 좀 단지 거래 좀 대보요 변화 차시는 대교 공수 없는 시간 좀 망조도 다르게 값이 망 뭐지 이제 좀 대보요 이게 값이 공수도 변화 차시는 디나라라 디어리 기술라 값이 즉 차시하면 가이 순도 축시 변다조 카도 조의 기술 딜레스 그네 대제 최대 민족배 나의 탐바디 튜바체 지금 기술라 가라서는 벌려드니 초지용 제 대주들 값이 좀 제 벌려 줘 봐 제브레스 하죠. 그래서 그 까드 지고 까드 지고 변화 차시는 거랑 저 그 에디 딩도 그냥 아바 그냥 캐줄라 변화 대마지 가르스나 자녀가 지말레스 자녀가 진짜 아니 대 자녀가 요살 레드 잡아 빠스요 말 스파스 미드 잡아 아니 캐줄라 람사 각도 안에 가르스나 값이 좀 제 까이 순다 샹볼로세라 칼라시메 차치 총으로나 강당 알아 봤으면 양안에 추루로가 틈이 있어요. 그래서 카드안에 남산 잠시 보고 지금 대화 찍고 레디레디 값이 딘조체 망부여 값이 딘조 있는 중세 좀 돼요. 좀 돼요. 사과도 있는 값이 딘조 나로 카시에 있는 다 가르치나 망조로 잠시 보고 악도안에 잠시 보고 인도 잡아 지금 가르치나 다 닭자다 딘조 딱딱 마대네 쬐매봐
0: ཁྱི ཕྱི ཕྱི ཕྱི ཕྱི ཕྱི ཕྱི ཕྱི ཕྱི ཕྱི ཕྱི ཕྱི ཕྱི ཕྱི ཕྱི ཕྱི ཕྱི ཕྱི ཕྱི ཕྱི
2: ཁྱི ལོ གི པ ཅུ ཚོང དང ལོ དུང ཁོར བའི དེམ ཅེ དང ལོ གི པ ཅུ ལ སི ལུམ ཅིང ཅམ གི ཚོང གང རིམ པར གོ ཡི ཆེ བའི ཛེ གོ ཅིན དུ དུན པའི ཚེ དུན ཉིན སི བྱེ ངང པེ གྱུ ཡིན ལ ཛེ གོ རིང ཚོང གང དུ ཕེབ ཅེ པུ ལེ གི ཆག དག པེ གྱུ དང ཚེ དུན ཉིན གི ཛེ གོ ཐོ ལོ གི པ ཅུ ཅིན ཚེ བ ཆག ཅིན ཤེ བ ནོ བུ སམ ཅུ ལ ཚོང གང དུ ཕེབ ནེ ཛེ གོ ར ཤུ གྱུ ཡིན ལོ གི པ ཅུ དེ ཅུ ལ ཧམ དང ཐ དེ ཤུང ཅི བེ ལ ཧམ ལ རིང གོང མ ཤུ གོ ར རྒྱ དང གོ ཅུ གོ ར གོ ལ ཅེ མི གུ ཐ དུང རྒྱ ཅེ ཛེ ཅུ བ ནམ ལ ཐོག ཅིག ལེན པའི ཤུ ཆེ ངུ ཅང གོ ར ཉི གེ གོ ཅུ གོ ར གོ ཡིན གི ཅང ངུ ཉོ ཅུ ནང ཚེ ལོ གི པ ཅུ པུ ལེ གི དོ བེ ཅིག གུ ཡིན ཆེ གོ ཐུ ཅུ ཅིན དུ དུན པའི ཚེ དུན ཡིན ནེ ཅིན དུ དུན པའི ཚེ སོ ཅི པར ཡིན སན ནེ ལ སི ཆོང གི ལིང གོ ར ནུབ ལམ ཟོང གེབ ལུ ཁང གི ནུབ གོ ཁབ ཅུ ལ སི ལུམ ཅིང ཅམ གི ལོ གི པ ཅུ ཚོང ཁང ཅི དུ ཁ པར ལེ གོ ར གེ གོ ཅི ཅུ ཅུ ཅིག ཅུ ཅུ ཅུ ཅིག ཤམ གི ཙན ཡིན ཨང ད ཤེར ནེ ལོ གི པ ཅུ ཁུ ཡིན ཚོང ཁང དུ ཕེ པར གུ སུ ཤུ
3: Ya mi kimbe na khung tibu mep ta na khung kak ba na chu yak su tem ba ko na gu yu ko lo chi ni du lo chi chi chim chim to ba so ki ya me ni chu thun si kyo bu ching pi thang to pep ta ching pi thang gi thun che ching pi lu ni ge gap ki chi wa la ki yu be ya me na chu chi si si ji xin gi nin chu le chu be min chu di wen tu gi leng kyo thab lam ki ko ni min chu na khung ki sa wa ge tu la min chu gi gyu rim nang kap ya me ko be ta na khung la phok to me be tho ni shyo gyun kang ya me ba ya ne sang tu
4: gyun thong ya me ni ri ta te wei ren xin ki ya me ni la pian bu yu gyu rim yong la xie shu yu be xie shu bu chi la ge lin yu ka ba ang cha le wo ye gu ji chu sum gu gu gu chu sum san ye ལ ལ ལ ལ ལ ལ ལ ལ ལ ལ ལ ལ ལ ལ ལ ལ ལ ལ ལ ལ ལ ལ ལ ལ ལ ལ ལ ལ ལ ལ ལ ལ ལ ལ ལ ལ ལ ལ ལ ལ ལ ལ ལ ལ ལ ལ ལ ལ ལ ལ ལ ལ ལ
5: ལ
6: ལ
5: 年马修归于大巴拉吉兰给马的脸巴卡里不及提不难的马的什么行不起脏不脏将将点点为谁个马的为谁马哪里巴拉巴拉吉兰西难的地哪里呀贝勒给谢谢人呗新马切腾多提马脏不脏将也不马切提马啥里呀又被提醒不起多为谁个马的
2: 龙你修了种金白连把你不起我没人呢修下了这水白马的不那样子哇谢谢日白团结银子团结说这个恰见银子团结给托到米银子金白的明朝为年不需要的为谁马谢谢日白唐藏金马如果得归我原天刚长的为谁马的地藏康何个重点冲水岗国大安杰吧为谁马的地藏康
3: Ya mi kimbe na khung tibu mep ta, na khung kak ba, na chu yak su tun ba. Go na, gu yu kor, lo chi ni du, lo chi chik chim chim hudu ba so ki, ya mi ni chu tun si, kyo bu ching pi thang tu pep ta.
4: Ching pi thang gi tun che ching pi lu ni, ge gap ki chi wa la ki yu be, ya mi na chu chu si si. Ji xin gi nin chu le chu be, min chu di, wen tu gi leng kyo tab lam ki go ni, min chu na khung ki sa wa ge tu bla. Min chu gi gu rim nang, kap kya mi go be ta, na khung la phok tu mi be to ni, shio gyun kang ya mi ba, ya ne sang tu.
7: Gyun thong ya mi ni ri ta, te wei ren xin ki ya mi ni la pian bu yu. Gu rim yong la xie shu yu be, xie shu bu chi la, ge lin yu. Ka ba ang cha, le wo ye gu ji, chu sum gu gu, gu chu sum, san ye. ལ ལ ལ ལ ལ ལ ལ ལ ལ ལ ལ ལ ལ ལ ལ ལ ལ ལ ལ ལ ལ ལ ལ ལ ལ ལ ལ ལ ལ ལ ལ ལ ལ ལ ལ ལ ལ ལ ལ ལ ལ ལ ལ ལ ལ ལ ལ ལ ལ ལ ལ ལ ལ ལ ལ ལ ལ ལ ལ ལ ལ ལ ལ
4: 而退一样你没操啊起阿公和龙党员长秀秀罗杰帕追你过七块的司徒撒退那么细给开去了明年岁月了你过去女不养千不点月别阿公堂你空可对群养参不与日子吧云点冲过所起对群养参不与体外你过堂龙过七秋养过土了苏波群起苏

0: 땅탕 티규리 규이 참크도 내부탕 디게 서버비 양사르시 넘시 토시 렌시르 체웨 유슈키 장불 후규 제베 차바 댄시 테니 저주 총괴 제감기 송체 개진식 경시 낭치 제사 낭사 두유 토강 통근비 롱슈르나 제킨 진종 여바마세 타도 내디니니 리키 속차망부 손에 귀양시 나와니 턱순치외 속자시 임바탕 권주 자울의 유치 균투 장제 제뉴 옴디 다두 칼라숙대 양사르 장외수 예뼈치기유 원장 제사능 린투 대자기 나와 예내 매배 작제 장마텐수탕 녜자르치 라부유 나와의 초니 큐당 큐체네 갸치외 방조수 자사와로 용기 유업탕 최바장지 더동 큐들이 녜수 강잠 겸내 듣기유 대가로 총수탕 타니외 미망부 판주 총치기유나 나와의 신나 부자명 치기미
1: 산에 되게 불이 망소지 지다게 흠앱타 콘솔로 늘치 동기미
0: 대다라 유진 부족의 십들레 나외 밀레 예치지 기여베 정주 타고르키 뉴신 대다니 로디파 베르세 네메 데르 줄이여

단다. 나와 주버시나. 토간도 단도양 야르가 추미. 디카르 서버토제 미 시도니데 여진. 넘시 자긴 셴베. 소자주. 사듀 진유 리무 팔라게와. 가체 첨부유. 지주天子见呢，但我素面松面呐。阿这松蛋，囊中吃过粗细。街摊杂蛋起，三成对大车，下些街边杀掉阿这九里天子，青桔地就雪地没疼。铁打怕的最多，得家头不行囊囊。看着嫌弃就是一面两万嘞，他的卡不热的。看着你。 지찰 계단 자단히 샤센 속자 유도조기 카세 조테르 규기유 사듀 아자니 교도유른 신속자 신인부탕 로고 신두총 왠디안 콘소로 케바긴주 뉴신댄디 테니 공부 추규테리 사듀 아제 튜베 공부 띵 하장 인웨 테다 개베탕 자유체교로 신두 참부유 사듀 아자 나무네송 사듀 자라 제사전 도동겐지 제대로 윤진치기 요메 왜냐 심주민의 시도 중화단나 사듀 아제 사동 트윈이 서규 파동 샤동 톱니 서규 추주 거르겨라 그대 동의 편류 옆탕 사듀 아제 창부로 외신 참바티 사듀 자라의 개캄말라라 편도 요메 왠디 창부로 망차지 개캄라 늦게 용구요 마시 사듀 아제타 인다르 속자 너미 나서기 차대탕 So choki yu na. Khunzu tang si du nyamne chokbe kimzi si ki yu. Yangbe togan tu. Yibsa chaksa mebe chiwja kaji ki. Sadyu ade sato na yimne agyo tang char yu chene dyeba tang. Tana sato titar dene gongan tangdi chachu diang sokyong chi ki yu. Wengyang, sadyu ade ngayne jwe na. Chiwja so nyonggu langwe jachu dhani. 早里边年代银边昆嘴推到的推土地域秋日堂杀掉阿杰盘了平均规矩前列前面平均偏把军力起地域天天昆嘴杀掉杨北库里有堂推军前边让切松阿伟出来女不行人

당기 고가르니에니 윤종의 대니 되기로 가보지. 도나니 지도 된라 윤통안의 대조. 나셰지라. 지도 직부 칠 도체 최완조 급에. 대두 밤에 콘솔 주도메 제바. 대지 지도 최 랑직부 손에 뒤 쳐감라 동린 체급.

제 앞에 동라 감낸치 넘줄 코나기 치르나 디두 소에 투수 제 앞에 닌달 아자탕 리모 돈베 강 주잠식 송톱체 신의 김장 시부 초바자 톱지유 니르레마 대바 세서슈 페신베 추구시부 소종 톱질 제 앞에 닌달 자당기 큐카사 강토 판주 총체 규지유 다니 제 아바 양자라 독튼 체제

요직리 뒤시 존남 통화다 빠세 대산이 종교 면도와 통외 미세기 남도탄 정중진종 냠수니 규유 된티지미 시베 메롱을 리체나 무튜니 영어 종교 뉴주제바 잼비슈드이

0: 야, 그리다. 야, 그리다. 야, 그리다. 야, 그리다. 야, 그리다. 야, 그리다. 야, 그리다. 야, 그리다. 야, 그리다. 야, 그리다. 야, 그리다. 야, 그리다. 야, 그리다. 야, 그리다. 야, 그리다. 야, 그리다. 야, 그리다. 야, 그리다. 야, 그리다. 야, 그리다. 야, 그리다. 야, 그리다. 야, 그리다. 야, 그리다. 야, 그리다. 야, 그리다. 야, 그리다. 야, 그리다. 야, 그리다. 야, 그리다. 야, 그리다. 야, 그리다. 야, 그리다. 야, 그리다. 야, 그리다. 야, 그리다. 야, 그리다. 야, 그리다. 야, 그리다. 야, 그리다. 야, 그리다. 야, 그리다. 야, 그리다. 야, 그리다. 야, 그리다. 야, 그리다. 야, 그리다. 야, 哦。表啊。老爷,讓他看這個魚啊。好嘞,讓個天文把不的無故這個啊,投資感覺到不念一不著,我拿著你都,點念沒不著的啊。這老爺。老爺,讓個把不念一把。看不著比。老爷,讓看不著的吃魚啊。你令給的給把給。你那個讓誰來用啊?沒老爺。讓給看不著要聽到底,我做了這些年都。
1: 星星大家人给地瓜很羡慕啊！
2: 过年给星爸些，年初几的些没？
1: 看不着呀，有你那就看拉嗦。
3: 现在去，
1: 老就站电视，总给一路到做年月去。老爷，让给家长看把电视的。
3: 连个几个月？
1: 连个几年月的？
3: 星星。
1: 阿姆拉，
3: 哦，爸拉，
1: 让爸爸庆祝，莫子爹庆祝啊！你爸爸庆祝呢？
3: 哦，且呢？
1: 让爸爸看不重要，
3: 听到的，让给兄弟羡慕怎么样啊？
1: 羡慕就罢了。其实，俺最羡慕就，让爸爸看咱们是哪里啊？
3: 阿姆拉，爸爸可把不为没羡慕呢。
1: 这边羡慕就，俺是从来这边的。

0: 빨리 가 좀 해. 야멘 베베, 네 아빠가 아메 자샤나. 군이게 수지식시.
1: 날 수수니히.
0: 수수서 동든지 당 마시.
1: 나 충두. 뭐라게 수입시. 다들 베베, 나는 시차를 주듭두.
0: 장 아빠가 심지어 정 마시. 네 아빠도 세워. 나랑 스님도 대충 당 마시비.
1: 장기, 밤을 빼던 아 좀 더 대주시기래.
0: 당시, 배배가라 님도 니에, 배배 니 주유스 때 미겐 배니 주시비나, 주봐.
1: 다니 밤에 시기디, 두두 주이. 하고도 아무 처음에 지르 두치수. 뭐 시에는 니에, 니가 나서 나배 지르. 맨가 니 두두 차주리 삼주.
0: 今年是没有太跌不起了，爸爸也扛不了坐下。今天的爸爸就讲点啥切米粥，米粥有卤粥的米呢，咱们家先担心嘛是。
1: 什么米给他打嘛是呗？因为你爸爸什么点那么等米都上去，今年他得开始切米呢。
0: 지만의 혼인도 망스된 당시
1: 내니 저한테 제지 투수 가봐요지
0: 조배위는 자주시
1: 장군에 내 방문 더 대두유배
0: 공예 발라시다

0: 다리 메화 에규르 구스타마지
1: 난 로야에 녀만 알지 게메디 밤초 녀게 뭐나 타바 등 마시
2: 미사디 다니 신의 고츠스 뭐 가지 마네 디지게 독스 나가 메화 겐아 포도 다지 니 스미다 정수수 차스
1: 핑핑 장화 줘가
3: 럽저도 주의
2: 키나니 핑핑을 쓰이다 치부차자 니에칼린 인도 탄등아 내게 맵차스 암샤라 어후웨이라 가키나니 제월 차로 주부시 타징아 부제치야 요시 치마가 소아키 제스케 오셀라
1: 新华我那让给黄叶子切皮呢你也禁虐我
0: Liz

0: 이다. 라바야 겨아. 미디얼 다우시. 뿡뿡 마샤. 라바 되아. 똥지다. 오야. 문에 경고시라도. 장안 주도 가서 배 미래 경고도 와. 오야, 무디다. 아, 진다 이다. 데미시 나면도.
1: 아자.
2: 장군의 점심이라도 와. 나주나 야다윤 교다. 바보 뽑을 시리 성부두게. 야면은 아주 다 십지시에 자기 가르치지 인성부두게. 나 미디어는 잡지 타랍슈스. 집안에 쓰셔 보지 그래. 용아. 타네수 니랑 처음에 피아 요무요. 니랑 시오. 지만네. 장튼다리 니 주도 침마시.

0: 바블롱 라자 시브시
1: 중두네 아 토모 드브시 아티 제임시 네 바비 힌수레
0: 심마 김 용투게 아 미티 드시베 아 미스시 갈레게 타는 아주 디테일 덮치 워스베 잔 큐다 유베 아
1: 디제 녜니 셰메
0: 잔 바부 토도시 고네 뒤자 동네 이는 성부 두게 아

0: 암담하시다. 다들 자주 제시배 가시. 주자도 준비 맞지. 대중 보자. 네 죽 제이메. 엠틀라가 자주 나 좀 신기지. 니랑 암담하시다. 용도에. 야, 대쇼.
1: 싱싱.
2: 봐봐. 봐봐.
1: 소리 님 그만 둬.
2: 엄지 씨만 이 주지. 봐봐.
0: 봐봐.
2: 봐봐.
3: 야, 미래를 비춰다 이 거지. 자신.
0: 다이 네 주지 몰라샤. 모두 더 벼러자. 소 좀 상마. 비신샤. 봐봐. 남자 맛있다.

0: 마치소.
1: 엄지라, 엄지라, 여보이다.
0: 엄지라,
1: 엄지라, 여보이다.
0: 여보.
1: 가라 제비나.
0: 봐봐, 봐봐.
1: 제비 아, 가라 제비나. 아지, 라가 가라 제바. 네야 망조 지금은 두게. 네야 맵드 지금 제시.
0: 봐봐.
1: 다 되었다.
0: 려우 얘기.

0: 人家是人家是人家是人家是人家是人家是人家是人家是人家是人家是人家是人家是人家是人家是人家是人家是人家是人家是人家是人家是人家是人家是人家是人家是人家是人家是人家是人家是人家是人家是人家是人家是人家是人家是人家是人家是人家是人家是人家是人家是人家是人家是人家是人家是人家是人家是人家是人家是人家是人家是人家是人家是人家是人家是人家是人家是人家是人家是人家是人家是人家是人家是人家是人家是人家是人家是人家是人家是人家是人家是人家是人家是人家是人家是人家是人家是人家是人家是人家是人家是人家是人家是人家是人家是人家是人家是人家是人家是人家是人家是人家是人家是人家是人家是人家是人家是人家是人家是人家是人家是人家是人家是人家是人家是人家是人家是人家是人家是人家是人家是人家是人家是人家是人家是人家是人家是人家是人家是人家是人家是人家是人家是人家是人家是人家是人家是 차이 마다 자호 니지지도 샤인지쇼
1: 자기 헤린비
0: 계신나시수나
1: 왜 자기 좀 마셔야 니다세요마 딜레라 간교 잡시오리 용아, 니 수신 같이.

0: Why you missing you?
1: Nye sing me. Liao yong tada di ge. Nga sing ma si.
0: Chen a zhang ge liao yong le. Ke si nye zhong su ma ye bi na. Zhen zhi che ba da. Gang zu ne min ne san bi ni bu sa bu si le bu. Jia yi. Nye xie da nong su bi. Ni min de zhe ge shuo ma bi. Lo zhu zhu gong liao yong ge de zhe che ma bi.
1: Tuo ha ya ju shi. 有些, I'm la. Jayila, get here, Judah.
0: Aja, Liao Yang, Jaha Gong Suet and Daddy. Aja, and Gangas and Singosh, Jamashi.
1: Bala, I'm la. 差不多你吞到别上去咋公墓出修仪。
2: 现在你吞大地金别，爹可是喜茶吃鱼。今仔日可对你俺那么也好喜茶送给，对我托你心那弄给啥子？星星，什么嘛说啊？吞大地让大主娃有嘛事？
0: 他个人让给俺做许多喜茶菜有了吧？俺做让了也是有人意。
1: 你这么说的？ 암라, 자이, 나 들은 뒤에 예상 섭취에 고나시와 자비
3: 진짜 시험 마시
1: 니네 키스 키나주 개마 곰히나 려윤 다 자하 니들 신의 용구시비
0: 아자, 승마사 전다디 니미든 자원의 직면 俺 预备说, 也留言给你做那么领子嘛去。
3: 嘉义，让爸爸写一句的。嘉好，罗尼设计了列差不人。
0: 屯大地村的，莫拉说说他解决的，莫拉咱们家俺子真叫小马的。嘉好，光忙爹有呢，俺子他解决是让他解决。不啦，陈毅是多。
3: 有个有的。有。
0: 明说了。
1: 呀，爸爸，家伙一个是啊，看姐姐，有落的。爸爸，阿妈，今年个一个的团队，俺在辽源创建的那卡车厂是，今年个可对于呢，俺看了年不预备，碰面也好些的事个月，一年他这年看了年看了年有嘛事，他的今年那卡车子。 你心里落地不去那么多，你去哪里了？甚至说说，俺最难了，不安有事。第一几年，今年俺吃不消吃鱼，俺这差不多看你不起眼的，爸爸打阿妈，尿着满身的上去。一年他是，你今年看了年有嘛事？怎么没事了？爸爸，阿妈。 你兄弟的给你了，吞他是给起吃我三句，你那吃不不久，你明那了，引出好啥的月牙里呢？不过俺记着，但给咱们心里说些，也能俺要我要上心的生活些，胖记了，你给你个肉啊，煮汤素，俺我那要我去买些，他不多俺，俺们给你的，就叫俺家口子每次去库布一么三不可的，什么都是咱用的。
4: 可是俺是我看的意思呢，你是我情绪的，没想到苦不免落钱的生病，要学学的命俺过一回去。辽远大你们多爹爹，俺我那从哪里多？辽远跟俺干部有事啦，乖乖是他有事。辽远跟俺偏到一百米西没事的住处，但其实俺要的这有事。俺辽远你们多，亲戚爹当俺做弟弟。 我现在给这些有吗？一年俺都是带不能行，可我舍不得这面。俺让给平头多。
1: 지금 마사로 봐봐 아마 내가 그러니까 내가 키랑수다 카체고 키프시 니네 시자 차수는 내 키랑수 이거 구조 타마디 주저 자이르야 내 로팡 주스 내가 다 려워라 삼시 채로스럽으로 니네 돈도 딩고 내가 주 숨부디게 지엠수디 전화 디엠디게 티수이 주저게 내가 역시 치유 지마 구급 주스는 내 칠레 지타 주이
2: 이완, 야, 여자이 다 같이 가려다.
3: 수완. 바동.
4: 发财.
2: 리条.
3: 九条. 바동.
4: 二条.
3: 코스. 뭐든가 키시다.
4: 뭐든 키시.
3: 捏了么子几千银的，
4: 银的。让铜多几年一遍。结果穷，给么少开嘞，银的。
3: 我没办法，铜多几不意思，穷我认识。
4: 啊是，铜多几给不得，都是些。到时呢，俺小孙呢，他妈吃的解药，俺特别呢，就是喝了俺这。
3: 看来是他先查着药。
4: 钱呢，他少买嘞，俺吃的盐酥呢，少买了呀，银的银的，看见的。他妈得有的，银的银的银的银的银的银的银的银的银的银的银的银的银的银的银的银的银的银的银的银的银的银的银的银的银的银的银的银的银的银的银的银的银的银的银的银的银的银的银的银的银的银的银的银的银的银的银的银的银的银的银的银的银的银的银的银的银的银的银的银的银的银的银的银的银的银的银的银的银的银的银的银的银的银的银的银的银的银的银的银的银的银的银的银的银的银的银的银的银的银的银的银的银的银
5: 九亭，五条到八条是么事啊？
6: 二弟，
5: 爹，
2: 二弟，
6: 我那里下，嗯，这下，
5: 阿家人的苏乞是哒，管他哈拉伊，阿是阿特不如苏乞是哒，钱的么事的钱钱没哒，阿是大爹的耳朵不住接哒，木腿哒，不住接哒去。
2: 儿子，
1: 我子，丁真，我子啦，子的弟，
2: 啊，你就阿英的，
1: 爹就伊，我子。
2: 让给你这样的读书去吧。
1: 有。
2: 你给你写好。
1: 所以你贝贝不就要三起了起别过三起我是的。
7: 连起。
1: 呀别过起的。我自己。
6: 快起走。
1: 让给朋友什么时候读的别人是不是贴去。
6: 妈什么多啊
7: 俺们俩。俺本钱干了几个没？
1: 没钱的可把用个谁？爸爸，俺们兄弟找我三年赚药嘛是的。
6: 哟，石头花下不是？
1: 你弟没干了鱼？那不，不就俺三弟拿了，让给童女妹妹姐姐们过的。等到你大了新娘大下，我们都要有谁？婆婆，都是过的。然后那就是穷啊姑妈也不对咱们那么些钱没多啊顾不得得钱着手手的这
6: 然后俺谢谢等个人咱们去
1: 你也可不懂等个人谁说是跟着给俺过的
6: 跟着还是叫谁那些可怕讨厌那点主事
1: 一年就大面的可真是然后几度给看着前面给谁跟将来给人乐面比呢然后他那点这钱是变啊然后路不都细节但跟将来给面前可怕才还装谁俺就他们在那名上面跟将来给吃用就是让给黄了前面去啊过的一遍啊。人那就可把头一年点中

0: 아마 아마 다니 마뉴다 아마 아마 갈로요비 아마 자체 갈로요비 아마 갈로요비 갈로요비 니샤콜라브라가 칼라케가 유드난다메도 아마 갈로요비 아마 갈로요비 나시나 보고 있다 하지만에 아무 여바루 아마 하지만에 아무 여바루 아마 아마 아마
1: 잠만 무시 공부에 구쇼게 기랑주응외와 아메 통비나 심마기분초니 로데부용구 마리송기
2: 봐봐
1: 로세달 나랑쥐 아마나라 크고슨부지 니마지냐다 你也中不进这座谢吗是这样子阿们你们记难略略解下的用度爸爸
3: 你来阿们俗称我们下过了不能别解释给<笑>

0: 자신 교 도구배드 자대시야
1: 봐봐 냐메 냐고시에도 갈 수도
0: 아메 랄시에도 랑게 로요는 야우 하츠 요마시 또 심부지 르르바
2: 봐봐
0: 어야 다 장모 마 되다

0: Wang Junzhen ki, Zhongkui Pyeongchung ki Himalaya gobe geji nyamle lingde geung ngabar shukin, chige ki Sichuan minata jenche nabye gol. Zhongkui Pyeongchung ki Himalaya gobe geji nyamle lingde geung ngabar shukin, Zhongqi Gunzhen nam nga jesu ningchi jorbe gol. Rangchung ki kele chukji, Songwen ki majo nyo chong ngo che chumi chongdo gomni dunbar shukbe gol. Rangchung chong sechui ki, Dangqi minne shumi chongdo chobuta, Liu Jiang ki Songxian nabye gol. Nga jue nye ri, nga li sikui pege dongxi qianbu yibata, nga li di nyi, kangchung satu nukgu ki zha cilsa shikdu zu zhun qi gyu gor.
1: Smo lingge kungamsa.
2: Kungamsa.
1: Digar pege sunga chilamki, tenge niting di pyeongchung sengkyung yamcha siba gosu shu.
2: Tiri ni pyeongda chukwe cye nyi ta, chundu dhubye cye chuchu sabgu bishi, shamla nang tuyen shibda nam siru na.
1: Zhongkui pyeongchung ki Himalaya gobe geji nyamle lingde gom ngaba, jinda dunbe ci juchu ni jobge nyingpa nyingchi chokyo yinbashi. Jisi juchu ni, Rangyongchung dengwe ki shuji Wang Junzhen ki, nyingchi gabde lingde le pebe barme sinzin xuanba nanyi nyi ta, nibale chwe so kang wame chwe bin xuanba bi komali namyi ta jenche nang yinbashi.
3: Wang Junzhen ki, pyo Rangyongchung dengwe ta si shung, pyo ki Amerika ka mima jiki cip xue ne, gigab ka ne pebe kondre nambara gosu xue nama ta. 干脆,体育人员能培育编组的他,制作配件贴,土国的他,夹表拿我了,突击结束不是。空气,当中央的二级派出所门徒,培育的来的呢,车队通街那么他,当给出街准备把措村,积极出击习近平共我们培育的随习他,组队拿我的配面,各国的他,组队开钱,听满能的,取得设备,当给培育人员解决定给他,电令他,配件,健康,他怎么突击解决团结习,设定。 유진디웨타 탄잠 사덴 미만 내기 레전제 예배 차게 공비기 나부 삼식 원신 유예제 솜시 완주정키 중국의 변종기 히말라야 고로베 계제 냠레 링디니 변종기 기급한다 냠토 변준 삼시 지수제로 동업에 대부 계제 시타 변종기 이지예 호마타 점리라 고예 지수제로 단네 베리 지베 거공 계제 시간인 초카키 튼지지기된타 튜모토 계지타 서구이키 링치웨 내튼 탁주 체주로 기젠 디엠베 뉴바 퉁에시 급디 히말라야 고로베 계제 냠레 링디기 주든 소니 메타전 중캄 시리 냠레 용어 체디 냠레 피게 당웨 중제 냠주 체주디 인 중주 피게 당네 제베 김시 냠도 중교로 미디 중교 편종기 벤조로 타 지조 피게 주주 타 긴감 시베 조용 소지 태 토베 중제 초용 냠은 도바 체주 타 중교 편종기 지조 소 고예 타 뷰제 토우베 공베 동우베 추제 토론 조교로 람데 토바 체규마세 히말라야 규이기 초카 우와라 냠레 지주 제로 동교타

0: Nani ni ye ta, rubi kuma li, pyo gi semzu kuyo we gu zhe la, to chi chi shu na wa ta. Pyo gi cha cha ka la tobe chum zhe la, nga ju ceme na wama se, ling di e to zhe li zhe yon we, men dion ya shu na wa shi. Kong tsu, Zhongguo ji gi si ju la dara ta ji du chi ju ta, tari gi ling di ku gup su zhe ne, pyo gi nyam nyon sambo lop zhong chi ba ta, zheng ni gi le zhe dun be che di, beri ta, zhong ting sab du ta ne, ben jo ro nyo zhong ta, ring ne, yu go ro, kor yu sung gyup so kye po nang, tuen nye re nyam le che di, Nipi nige ta, tumo kongbe yongkyur gundi donju yinxie, sumpshi. Barme chinche biyu buchan xuanba, namin chue ta, barme rinjun tumo ta, kuryu sungkyo biyu buchan xuanba, dao nai wu. Nibala nganje chuzo kanki chunyi chu, gyule chunyi, loji nesi fandi. Lazara gyunshu nibale sanay shungzab kanki chigibile ni, lashi mi, polasa di, nelu la jie ta. Tishin, piyu rangyu jongi uchi, rinwe ta, gongwe cai, xu zhi wen, zhao peng jie ta,
1: 今天比朋友黄西连接接着了学习不是中国平常以黑马拉雅国路为接近你们的领地更阿巴的书跟中区公众人认识的教育不太长美领地托别列他你们的丁色主托你们都别接东西去去接领域了日过七夕不是第二名人南他一不他中国平常以黑马拉雅国路为接近你们的领地更阿巴国初这部月经中期公众人认识的第二教育不是 中国家对七个开胸测测别蒙古胸测看起参赞蒙德黑超级塞行起我让配了用天堂不一他听个领地句充满你们的规地提句日外月界送不是三个配雷夫市民康春明下决定那个主人吴清辉给配给超不谈怎么零三年看起超不错他比例定色图句日外月界送不是 디카니 닝티미 코르퍼소인 더디베딘 주요체기 점린산에카탄 편종과 파타니로 당교라 군준초야 강중사투 겐좀티르슈교 담카타 냠링아르위 마와 체규총규 계지정총 송겸너티 이탈리 오윤행강키 튠조바 콜라도 테오필리기 나랑페토 용틴 당부인라 티웨갸 닝티르 용틴 당부인 디케 윤종 하장 제부도 서동서강 이달리 쿰시타 잡부도 더리기닝디 토 냠레기 지와 서버 강망 저규 지와 유지 송부시 샤뒤치세 준강토 규베 랑코나 군준츠 사투 나체기 진종타 총길키 넘버 48 시기부타 창미 첨튼 기남베워 펜춘 진주 민주 지시 링디 고초교 리구 지신 예부시 어리 두길럽친 쿠류 럽링키 기겐 치모와 장준풍키 헤르용대 첨부규 云中在了克隆索坑集体还将给不读接送不是韩中人列在车天错给操作取环期俺能出年彭木塔卡达高部苏阿许琼米给通三我将期开月不定你云中三托二一年别用错给琼你也特地图过千不切斯你人你给女不与在端地韩国超过体位毛病彭中塔宁车人列塔云中了写到头发几个提议接送不是上海主家对 阿根廷三年雄策康启吉克布列车唐路恩启与的给女追雄男组军推过上我谈人穷金康谈女控给贵库提醒创给的批给见娘这康利穷于不马赛库有藏着推不于不借给俺了怕恰什么下穷写送不是特地给领地车地安塞切什么谈操着规矩革命切了开去温塞推不于不是老爸不明土贵斯恰贵先谈明朝我西切于别公准催脚托贵斯人机年西托年温于贵 北斯的阿迪克南北更多谈库有团结部部长穆斯蒂马苏蒂马利克萨迪列别念米日的联网嫉妒之内月吧现穷健康库有按住参谋谈这娃月别按住念头做面批给国人领域穷别还将搞不穷些送不是而的库隆比亚洛琴苏里洛林克给给节目罗迪维也配了列别新规千不贴穷可乐是被却开给大娃嫉妒对月别冲突天着错吧还将开千不是电视大领地后当些别个穷不提俺的世界因生贵度接送不是 杭州IDC现在参与公司领进京东来说语言非议子女配人类与国出轨月别俺最说不谈最多钱的苦够也不签名得个月你看人穷运动还将接不读别三百七十忙不读接送不是成都家对香港民生新增区思想区边角儿牛村团结区主任宣布蔡子南区俺俩宁车用听你不言配给实力开些看着钱的七个区冲来托居住写到钱不言 Tariqibiri

0: 내가 줘봐봐.
1: 중매.
0: 진짜 진짜.
1: 내가 중매스기.
0: 자, 매주 가는 시지 아자 괴란게 동시다.
1: 네 아자 괴란게 나 가지고.
0: 어, 록슈케규.
1: 록슈.
0: 봐봐. 가지겠어.
1: 가지겠다.
0: 너 뒤에. 계속해
2: 봐.
1: 봐봐.
2: 봐봐지. 봐봐.
1: 봐봐. 봐봐라 가지엠레. 나 치제 님니즈레 마치바. 뒤에 나야 근데 쳔데.
0: 다디 봐봐
2: 봐봐
1: 밤나 씨들이 뭐야 근데 쟤지 아
2: 내가 공주 나 등기 주디 계셔야도 드르그 쟤지 당기 쟤셔야도 봐봐 저디 리스 담면 가죠 용두야
1: 밤 내가 저디 비도 야메나 소모고에 라이게단
2: 제 다그리
0: 아자 얘기단 같이 있어 겨울에 비유
3: 김이 키유바
1: 키유
3: 저 가르치미나 하고 뭐죠? 바바 게시 TV네 체제 생도
1: 남자 맞아. 마치는 하고 그래.
3: 영아.

0: 这儿。所以吧，哟，西夏，西夏那年纪有点大些个。马天师大，马天师大些。我马天师大就是。你让给几次经验些有？今年嘛用，西夏那也最嘛用啊。看这个西夏。看这的。
1: 不过，我这个杆子的能做多些，贵两个大家用就阿生不合适。你给我试下那东西，你啥么子给？能做多些还是我这我那拿多啊？给些些土米多。
0: 天天记住人家当起那个苦汤去，点点口口这些。
1: 但只是些，要我老久，少干个土米的别用啊。拿了别的行李些。
0: 嗯。
1: 要我老久。
0: Porto qogar kure. Nazı da pişin gıyıvşi.
2: Nazı. Çezan. Dente de mi yapca?
1: Yo. Mi de ya kare ya. Karçı bire.
3: Karçı edo. Azı baba. Tönda karı yüne şüye da.
1: Dile. Zomen gari gena marbe.
2: Karçı.
1: Mengar gena.
2: Mengar zomen. Mengar zomen. Baba.
1: Baba. Baba. Baba. Karçı o re.
2: 冷的下去我这这这一次又不着用用大说去的给这些木头不得这个这些不着爸爸啊给这些木头呢一个吃土又不着给这些木头不得爸爸可就那些不着就这能大木头爸爸一个吃你一杯呀呀吃一大爸爸
3: 니다스체
2: 창무교
3: 란데로
1: 바바 섬고라님도 데데유기지 디제레 말해 봐봐
2: 용아
3: 봐봐 디제 승유베
1: 쟤는 어디에
2: 맞죠
3: 쟤는 아 자고 일하고 쓰는 말 중인다 저기
1: 좀 그런 게 바바 카드시야 디
2: 야 다줘 줘다
1: 디 아치 저 저라디 근제 체브라 아 就开些狂了，点么汤我行不？那记不得这，跟这吃不着。大家就得推推吵拉骂打斗，我就做面干了面就吃个粥。那是就差说呢，我你们都人来看见了，咸的下着臭，眼干臭臭的。大看了女婿着多。
3: 看电视了，我打，我过我妈东啊。
1: 让，给这些偷渡。
3: 嘘，过嘛，记不得。 그다 고입다.
1: 아,
3: 진짜 진짜 진짜. 요요요요. 년중부터.
2: 저저저저. 저.
1: 아씨, 라디칼 세배 그래. 아.
3: 저디다 샤오용. 야리쇼샤. 네군이 김자 가도르바. 대대네 용구마쇼바. 제자님 너도답지 부르로부지 왔어.
1: 招弟见过了这部戏，现在俺那不好过呢，没人给俺要求俺有个事，是吧呀？还是不跟那娃亲爷扎眼呢，不过扎着扎住的，前两天那是个对不得的明白啊。可你讲不讲不多，俺那是对不起第一。可你去了嘛，咱们肯定去个。情嘛是，招弟哪点搞不有事了，少用的招弟搞不有事，可你点点情不是。
3: 大爷，有句的这些，咱们可好做哎？大丁啊，俺这屋头不是。可当俺这些都不有咋，让给没去路亚的，也给的，那做得不得，多是扎恰个要是我。
1: 用啊，年轻的用啊。
3: 让给程先生吃不着去了，谢总哎。
2: 用
3: 啊。喂。 吴老二可让进度大都贵啊！
1: 是这些，让你做得不起。
3: 吴老二是你帮相可以呢，哼。

0: 어찌
1: 아루 아루 아루
2: 봐봐 가셔서 가봐 능거
1: 나고 내기 나 정지다 장시도 장하가 나제 요르다 아루 다이는 가시에 붙인 내기
2: 어디
1: 가래 나가 소모 용범인 누구야 아
2: 소모에
1: 알레
2: 어찌게 나자 쓰기 소모에 다 같이
1: 가래 뭐라 버터 고가르고 너도도 부여시 어서 좀 해보고 너도 내 리스 같이 군조키 타그라보
2: 고니 타그라게 너도도 부두고 바브라 믹스랑 두게
1: 나 소 믹스랑 그래 소 믹스랑 그래 코 가린이 배 그래 나 오늘 내가 두고 나한테 섭지 부르다 타그라보 아루
0: Sumo, Baba Mingala draw here we
3: are. Mingala draw Marie, Simple give me a such a pivoty.
2: Sumo, Baba had the case, Mazua.
3: Kirani turned that is, sir. As I get Kirani to see Samanta. Sasu needs what you do. Kungu told of me, sing Marie, drop drops it, sir, duty. Tondo Lung Lana, that's a jitter truth.
4: Yo.
2: 다친 민갈 게어도게
3: 게어마리 계란이게 내요 야우스주리 기니 쯧쯧다 줄다
2: 봐봐 근데도 아 달롱마치 아 뭐
4: 왜 녀라시오 바변나스 집든 제도 라님진이스 난파물로제 초배영제 봐봐 따종 야우시다 용도게
2: Di rangi xie guai yu ma ri. Rangi cu biu su nu, nye biu chu. Ngi ni su su su deje, su su lu qido xie mu gu.
4: Yunga, rangi gar xie ni ta xie gu ri.
2: Baba rangi na samu ka jubu chu da jie ma du. Ya, chu shi du da.
1: Chu rang tu ba. Rangi somo jik du da, den ye rang ma ri be. Mi ye mo yung bje, ka ba mo yub bje, jin du lian lo nye yu ma ri. Haru. Yame dukchi, bomarange loushu ki somuzu suwa yu da anguwa. Yuxio, kirtu lauli nalxinji range somuzu chishu, nga naxas lom thakarji, nguwa.
2: Yunga, nye da xaxing.
3: Karche do. Yungi kinti chebri.
1: Nga guanagi.
3: Guanagi e, rang chakxi thobu shiba, chakxi thobu, chakxi thobu, changa thobu shiba, range kinti thakuzhu.
1: Yeah,

0: 나 갈 수 있어. 네 갈 수 있어. 나 갈 수 있어. 장에 강부 들어오시면 당을 봐.
1: 바그라 개시에 도우도.
0: 국부인의 장에 드려서 도는 룽게 가자 오케 봐.
1: 바그라 나 맵지. 봐봐. 바그라 야 라베.
0: 마리, 매 차감 삼은 거 어떻게 했지? 개성으로 되기.
1: 마리, 나 저 바보 남이도. 나 수도 없이야.
0: 그래 드려서는 나 너 수도 없다 도우미도.
1: 마리 봐봐. 바그라 니랑 가르치 오래. 가르치 오래 아들이. 바그라 가르치 더 첩 삼은 수게. 나 나로 이제 첩 오래. 소시나 구유.
0: 나스타 라키로 세수. 결혼 거 어떻게 했지? 사키르송. 가르사 오른고.
1: 가르치 오래 봐봐. 바그라 아니. 배도 쳐야. 칸 영마지. 봐봐. 나 넘겨드려 대야 가래. 은인이가 바그랑 휘나무리. 이와디레 체야가리나 바브랑게 저디레 어디레 치기 아니 구마르 지제 바브랑가 더세 나랑 치기 디레 가리베 쿠제
0: 샤야 주주데 구마스로 스토 구마네 구마라 하시 그래 예미 뒤러 뭐도 다가라 없게 송 구마 유베
1: 디레 체 나더 마리 데녀라 이주
2: 바바 키 재무송아
0: 나 다리 시위는 왜 강보스 다 로와봐

0: 少勇。
1: 哦，
0: 少勇。
1: 哦，
0: 됐다。
1: 요。
0: 됐다지。
1: 가르쳤어。
0: 자오딩쇼에네 텐카시시쿠스。 어, 요마르바。
1: 가르 요마르바스。
0: 구부디이나, 니에스 고마르바스유。
1: 수, 수, 수고하셨어요。 모랑게 아디고 신님도
0: 자 제시게 매바 끼시티슈 교스 치시 교스 치시 뭐
1: 요요요
0: 교스
1: 저기 사숙이 야 마디오다 교수 마디오다
2: 같이 용할 교수 같이 가
1: 니랑 로브지 클린다
2: 같이 해서
1: 아 라는 클린다 클린다 어야 야 어야
2: 만난 다음에
1: 저게 내라 팀 같이 해주고 같이 같이 해도 죽어 되면 누구야
2: 말이 쇼게 런던에 경매런기
1: 경매런기세 쟤는 라라 어 디요마다
2: 가려래
1: 아치 소코마다
2: 인기 말이
1: 가리 인기 말이스 어 밥에 하고자 니제네 가라니 맹갈 탁제 제가 줘 라누코 소소 살아 소소 소코면 심이다
0: 경매디라
2: 봐 과주 와
0: 你要去哪住呢? 让谁去打我算不起?
2: 是过吗?是? 他的一面还过来没吧?
0: 他的云南没拿,所以你要当我听说吧?
1: 是,你要是当谁?

0: 지보, 레스, 우산 뒤에지.
1: 예드베.
0: 어.
1: 아티. 아티, 가지게 봐, 가지게 봐. 조제핑 나르베.
2: 가지. 캐스이 봐, 야 여자 가지가.
1: 야 조제핑 가지 이봐.
2: 조제핑 제도.
1: 그거가 저 티주 체대요리. 무이란사 여르사. 체사랭가 용비.
2: 제미가 제베 무디 제피사랭가 요.
1: 그저서 그래. 코탄도 맹가리 요리.
3: 가제다.
1: 감부샤샤.
2: 예. 감부샤샤. 쇠쉐브레.
3: 거기서 덤벼리.
1: 예. 무이지.
3: 자, 처음에 시작하시. 우제니 말 봐. 맞아 니네 둔지 맞지.
1: 그래.
3: 네 와줘 봐지.
1: 예. 와줘 봐줘.
4: 왜 다 간다.
1: 이. 정서.
2: 와줘 봐. 다 이래.
1: 잘라 상부 와줘.
2: 그래.
5: 수영이 저대요.
2: 수영이
5: 저대요.
1: 잡아 잡아.
5: 잡아 요주 요주지 요주 야 쇼다야 수용유소대요 야
1: 주세
0: 주세
1: 야 아무도
5: 주지 주지
1: 야도 무대 와 주지
2: 그거
1: 가능했습니다
2: 少勇，少勇，阿姐，快些动！别说些吧，建平给起了给自己姐破轮切下，他的破轮太干了。
0: 可不就建平，你干嘛了吧？
2: 建平没去这边，让个新妹妹，不，那时候看那边还怪俺们多，不过我有去哭的，等我那米少姐都个少勇，建平给自己姐明我切下啥，那对的，别破轮太干有呀，快些！
0: 快些吧，我的妈，这咋？米破轮太干有我去。
2: 这些别管家去不下，咱用大就的，阿姐抢了哟，少勇装马的，你老着去，让他只要看着点少勇，
0: 你打起吧去，
2: 站住，少勇马的，少勇少林，俺们老着去，少林，俺们老着去，少林，少林，少林，少林，少林，少林，少林，少林，少林，少林，少林，少林，少林，少林，少林，少林，少林，少林，少林，少林，少林，少林，少林，少林，少林，少林，少林，少林，少林，少林，少林，少林，少林，少林，少林，少林，少林，少林，少林，少林，少林，少林，少林，少林，少林，少林，少林，少林，少林，少林，少林，少林，少林，少林，少林，少林，少林，少林，少林，少林，少林，少林，少林，少林，少林，少林，少林，少林，少林，少林，少林，少林，少林，少林，少林，少林，少林，少林，少林，少林，少林，少林，少林，少林，少林，少林，少林，少林，少林，少林，少林，少林，少林，少林
1: 갔긴 봐. 나도 벌려대 가요, 비.
0: 벌려대니 예. 조재민게 계라서 같이 쳤어.
1: 치죠.
0: 제적 봐요.
5: 슈가부가 이거 나고 쳐야 되다.
4: 아저 나는 거 뭐냐, 매. 치죠 봐.
5: 슈가부가 이거 나고 쳐야 되다.
6: 안무유 쟁매가 쟁여 아
1: 티리 마트에 빈데 렐라 마셔 오메
5: 아니 가져가서
4: 먹어 가져가서
0: 먹어 드리자 드리자
4: 영호두게 기라스니야 러주다 영호 뒤제 기라스 쟁여
1: 조소 영호두게 고는 용고 말해 제사
6: 아래 등도 좀 말해봐 니가 똥자지 쉬우도 아
1: 쉬다
4: 쉬다 쉬다
0: 쉬다 쉬다 쉬다 쉬다 쉬다 쉬다 쉬다 쉬다 쉬다 쉬다 쉬다 쉬다 쉬다 쉬다
1: 쉬다 쉬다
5: 쉬다 쉬다 쉬다
0: 쉬다 쉬다 쉬다 쉬다 쉬다 쉬다
1: 계란이 거기 너무 일래 가죠.
0: 영웅이 랭가 친구. 좋아.
4: 这是。 데미도 같이 쏴자. 야우미도 샤용게 러우나가 처치 응외제제도. 아, 도스네 응외랑가 용구시다. 자녀아, 시랭외디 구조다 용마다. 랑게 강고지. 녀바도 응외 힘어 줘아. 녀밥 세 가지고. 야.
0: 오오오.
5: 야.
0: 계란이 다 고려야. 야만 용아. 저라 계속 말해. 今年那是年名了李少勇是我可把票找着做的克拉尼亚亲姐年把我拿的那个是克拉尼亚亲姐人马的线索呀永哥这边
5: 永哥这边别说嘛永啊
0: 教授
5: 别给你一人

0: 진보. 진보.
1: 아.
0: 진보. 무게 갈리스.
1: 도서. 무슨 말 제가 다 강도 쉬면 없어져.
0: 다리.
2: 다리 조제 민게 기란조 응치브리. 머신의 우상게 기란조 핑제 제고도 요마시. 이내 기란조 대용야디 레라면자. 내 기란조 응키여. 기진년의 세인다. 지마 기란조 조제핑 핑치 야비니. 나조 코섭제 김재웅 왔다.
1: 맞아 가서 다 강보대 많이 얘기해.
0: 진보 갔어도
1: 팔로제 디나 우도 엄도 더인 계시 우 매비나 교련님도 소드제이다. 어부 저저
0: 저저저저 우 맞아 가서 다 걸수미 없으셔. 자
1: 땡기
3: 조리 不着么说啊

0: 신님배. 사화규 민랑근 의김부제야 체도 네 초린산의 최중용이야비. 네 미를 레벨 로그 봐. 디데모라가 주지 진조서지 등 아무 쇼비네. 네 뭐라로 로고 쳐오르 봐.
1: 자나 우초링 팔라 스돈 라요리 판드 소와 쳐오지. 장게 노요 마리. 노녀도 마리. 아미 피엡지. 키라니 파기. 라니메베 스돈 네 삼시 제도 못소.
0: 저기 나 라마주다 나랑 단둘도
1: 샤오요 나랑이 니지 챔네소 마리 나랑이 오심네소 우초니 응니 팔러 캬스능 시제 대제 대샤 닝어지 파숨도 잘 가부치 로지 심지게 잘 야우치구유 캬능은 좀도 촌토그리 섬부유 니 삼도 뒤 제토야 민도
0: 니 섬나 캬팅 제면라 드르모토비 간수 대외미 가게스미
1: 티기란 실로주디 니 카르세메 제도에 트리란 난디 템부감제 침부기나 나서니 난디 템부감약 로마 시슬럽이바
0: 디디랑 가세베케 롱남베케스리 니 삼시 토기
1: Tingunya ran lungche amena lo jadi ran jem zu yu ran ge nga nga su yagi ro ha ge gu yu Tingunya yi nga sam dan cha
0: zhao ti xie
1: ran ge jia la nya tu ne mi nya tu du ge
2: 张给米娘吐呢，谁米娘吐不对啊？我留的。啊，这，嗯，他还是不？哎，着地着地，爷爷，爹是的，爹是的。
1: 爸爸，
2: 让一记着过这边啊，让你妈爹姐弄么子的。
1: 爸爸，我第一面。
2: 一记着你一边啊。
1: 等到他个
2: 是不？你少用亚登面试的，让给国际送个，到火里头让住一次个边啊。快呀，马大呢？你让着住这面，让学的。俺拉是龙桥嘛人，没进用的个，我满住啊。
1: 爸爸，打我做么叫的？俺这听到俺这他姐住的，俺屋内装的多，少用的卡卡起。
2: 啊，这对的，俺这着地，听这些了，去让你卡不住给别人要这边啊，听到卡卡起意思个。
1: 让学的，
2: 少用，爹就给他妈多少钱？爸爸，让对的，但吃不起的话，没事做年意思了，等到看看钱意思，让给活主管啊，啊，活主管去。对的，去年我老二的，对面这娃子，那不少我的，那不独家的这事，让对的，俺俺就那个那不要卡水不多，滚就去。哎，俺爷爷年岁也不见年多，但对那不的要我些，我那要我些哪日的啊？
1: 没啥了，
2: 不过考的要死，上个新贵呗，看到草木一那扎，草木一那扎，没这些么同样要死，难不上个地震了，眼缺了心了，简直的缺了面了，碎了啊！
1: 爸爸，俺不考米多。
2: 哦，我那不考嘛这边。
1: 考米多，俺注意。
2: 啊，这嘛的嘛的嘛的，不考面了，免不是，咱都老去就送咋？
1: 起码不考试，让别的起不赢的，早多年不考也免吧。没钱的用得贵啊，满足啊！哎，你让谁要着地？让个前辈前那些，他得去做的要我些啥多？因为你我归乡你远，老亲戚我现在口子里没钱呢，那么啥你们多点，你这些，养就是那老阿亲意思，得要喝啥？你这啥？你这喝了一杯亏了啊！俺让嘴都做老不叫钱嘛的用得贵，老不叫钱嘛的。
2: 妈住啊！
1: 爸爸，我注意。
2: 啊，你妈住大些，妈住啊，着地。今年你没过了去，让给咱们去郊外一个老七边的，让爸爸打完给，俺连老婆媳妇儿边啊。之前的吃啥去，我都看不起。俺给你炖这些，领过去，领过去我嘞。给俺孙女写的个解毒啊，领过去，领过去，俺让孙女媳妇儿我，看女婿，看女婿，看女啊，我也着地，看女啊，看女婿，我也。这回就去。

0: 영아, 나 네 걸 CM이. 문에 제나 나란히 가가지야디 파고시 잘시야. 장라 기재 망탁 주도.
1: 나 기재 가리유 봐.
0: 샘자 고여보다 샘바 사고. 그르크도 턴도 턴도 마크도.
1: 나무네 기재 망고 뒤쳐두게. 이내 나랑들 고야 깨지야 믿어. 예전에 나 공부를 했어. 나를 공부를 했었는데.

0: 키라니 챵시카 쳬구야. 유르 모토브레. 시스 쳬주워레.
1: 예홍. 간주 마시다. 초링게 샘사제 나다가 요므지.
0: 샘사에. 니 자마 쳬부컨데라. 우초링. 니란 창고셰고. 나다 젠핑 나스네 님도 데비. 장영은 니 삼등고 유너. 딜레 젠핑다 교스카카 친고.
2: 용아. 나만 신의 젠핑 맹간의 퇴수나. 카카 친이.
0: 랑 삼주디 니 약슈지. 젠터리 나주 토다 송고 듄다가. 카카 챤아기 고디 게자고 챤도.
2: 키라니 가르 챤드 유네 슈다. 나 젠핑을 좋아 하게메. 뽕아 젠지바.
0: 뽕란 젠드리. 이네 랑게 치솜주 제어유.
2: 치솜주 파샤. 타능 아주 나를 치솜 되야메.
0: 랑 우제 소딩의 유. 키란 제 나를 김치 챤부디 제지. 치솜주 고유 러브디 테차 요마시.
2: 나주 나를 오늘 오늘 챤드 요마시. 이 친구도 젠핑지.
0: 우메. 우메는 나다 젠핑게 파베 용고.
2: 젠핑. 然后我聪明的呢? 我只想要做哪点了,
1: 啊, 是艳红! 但我没得这么学的! 然后求你看看我死的我!
0: 周建平! 然后睡觉冷雨?
1: 但我狼是他偷的呗! 狼偷没得! 看他就不在一边笑冷雨!
0: 然后死呢? 我就不在没得, 我让就不在都死我的吧! 用啊! 我主意! 我王艳红给这个真不值! 既然你看不上广东的呢, 就你起了没? 用个雨呢? 然后没给不起!
1: 艳红，艳红，让明赶紧停别急，还叫看一下朱露娘着。呀，秋离，秋离，少勇，少勇，你下把牛的，少勇。
3: 是少勇去，我让他接下雨。接下个少雨。让他找地看看前面屯大地，你还过去？让他肯定过去。地上去到小马里，看马里那前面多，你找地里吃啥？我那知道个。少勇，破旧是你的，看看前啥孙的，没了孙不孙就要马里，让俺这要去，没让俺那那不着去。
1: 莫拉三不三个月把爹姐母丢让能没要有么就，参不要嘛是。招弟给俺做你们多操心丢些。
3: 对，屯大爹让渠道还吃一多。
1: 对招弟给面试了嘛，先生轻松拿点不着。
3: 哼，莫让我呢让你们多点点有呢，看看情况要了呗。啊，让给招弟了还是过月没去的行为多。让亲戚大妈这。
1: 屯大爹跟着了这情况可是有些，
3: 是，
1: 但俺亲妈的，俺招弟给搞着一，你莫让搞不有啥，莫让送点去个人。哈哈哈哈哈哈！搞着一，哦，让给莫让搞着一是呢，莫让搞着是呗，招弟给黑人送，招弟给看见黑马林呢，心拿了，俺爹爹疼你去个人，羡慕到老马我顶着，俺你们都。
3: 这下看的祖国也有了呗。既然你发个团大的，我先对你多。让给莫让考虑先对有不大，莫让考虑先对有吧，你没对也没有三家都难求嘛是。一年零会，你让人家的心疼个。让说是去江边走动的，招弟过了前几天，莫让了闺蜜刚挨嘛水，让我呢莫让搞不有味呢，得来后生不接受。

0: 마셔.
1: 아치 수다 냠레치네 참아베야
0: 그래 계속 드셔야 가리바 아 당동에 그래 아자 교와 전타 민도 삼죠 리서 용스님 미치 업종 딘제 세샤 그래 그래 아자레 교제 야자 쉬시 리상 보모데 갑시야 가리바 아 쉬다 보모디 타셰 딘제시 미시다게 용교 보모지게
1: 바브라 희착 드셔야 샤고를 만비단 처음이요
0: 니 만비다 봐 그러지 쉬다 쉬시
1: 没有找我那部的，就来这样嘛这啊！年纪，你们哪能从年纪这话听这些？看哟，看哟，朋友们的这些，没搞了几年，不应急过于大，我说嘛。我把上面有些到了，不过的把不让操的，没出来点点的钱你们拿的。你，那这没救命都是。
0: 그래
2: 彭某学啊，彭某啥人呢？专业一般。那他的老不正确着意。啊，这阿古缺的线嘛，就这话听这些，都不是那看不到是高音，呀，你领的。阿古，阿古姐。啥人呢？阿古让这车呀，领的。呀，这阿古。啊，彭某啥？俺村那个秋阳了，搞不明白啊。嘿嘿嘿，哎，阿古。这啥？爸爸，爸爸去。看这个。爸爸让个赵学了，谢玉。
0: 是，平时的九大些，有，我讲过学的，帮我们俺秋阳搞不远了，其他人都做三节，抢死给不下呢，大大些，人嘛人啊。
2: 爸爸，爸爸去，说话你不会有事，俺们让他去认可这事。
0: 啊，这何须啊？何须啊？让来多少钱呗？
2: 啊，这说话让不可下事。
0: 他都跟周文忠先生打个年少的。
2: 阿古，我让给他的三节没送啊，都是今年秋阳的给起去的，我让年落单过，年秋阳三节。
0: 有。
1: 请你给俺你给介绍介绍啊！杨阿哥，阿哥，是不是啦？顶这肯这钱不是？让花主任吧。俺老不想吹着戏，创给俺老子鱼。俺怕别给出面的年对不多。嗯，这个啥？嗯，俺让你们都创给俺主任。
2: 钱在这。
1: 这，你去着去，俺这的，这。
2: 爸爸，
3: 都多看了些啥没呗？俺可都老有呢，看上看了些不可都给给。呵呵。上些吧，些没吧，些没你们都说。俺是那些啥，婆婆小姐，咱们啥地区有米的？婆婆是大小姐，地区对点点咱们啥有个人。咱们啥还有啊？
2: 爸爸，他的人呢？咱们啥是多啊？
3: 嗯，我当年让看呢，咱们啥些不咋看过牛面，让学的咱们啥很多。
2: 少花了，当啥都，不花些。
3: 我这位，到底让我那当啥的啊？嘿嘿嘿，让不花你爸爸没乐气，俺是那边啥也使不得的，算等个了吧。
2: 爸爸，今天小马是，爸爸。
3: 啊。当啥地里去久
2: 了有的。
3: 他多当啥有不是？ Сені яғу шу. Нға дамса ненді шырады, жаңға яғу шу датынды дамса қарию а.
4: Шауға лы, бұғы қо дембі риша. Ине ді жаң қағы марша, өчеу яңғы риша. Жаңғын жүн қар сенгі а. Шауға, жаңды жүн қар сенгі а. Нға раң жүн жоғы ашырды да, не раңы кен кен өчу. Жан шу да тэнда нэ баба ма шэби нэ, жан кё рэг ма шэби.
5: Жан кэ дэ дэ чэнэ ган гэн кэ ип шэби, дэ нэ гуэ гэн гэн чэн шэби да чэ шэбо.
4: Баба дэ дэ дэ дэ дэ.
3: Нэ гу тэм сэ, дэ дэ нэ гэн дэ чэ ип шэ, жан шу да.
5: Баба, а чэн гэ шэба нэ
4: баба нэ шэби.
3: Жан гэ шэба нэ гэ. Жан гэ шу да, нэ гэн дэ чэ ип шэ.
5: Баба, дэ о.
4: А си, баба, мо ран хан дэ тунгу бэ нуа.
5: 你也把我让了些，你这次是，我让他张开，俺是来看看钱不是的。我让给你那拿了药药的，把我让吃完了，是不是？你这嘛是，我让俺做那今天点了多热量的端姐，无抽样的，总得起我的。阿姐，阿姐，咱可怎么用？都给阿姐，咱妈说的，爸爸听这里，小华的，张开看看钱不是？一年没让阔别不过的。
4: 那这是，
3: 招弟，
4: 咱用多穷嘛是？
3: 咱妈说的，你先说。
5: 爸爸，谁爸爸？解锁！爸爸，解锁啊！爸爸，快解锁！
4: 爸爸，解锁！
5: 爸爸，解锁！爸爸，解锁啊！爸爸，快解锁！阿姐，阿姐，让你呢！爸爸，不别生气，爸爸，肯定的，屋里要着头发，爸爸，中，肯定的，爸爸，想办法，中，开钱不错啊！爸爸，呀，阿姐，阿姐，让爹的，阿姐让开，让你去啊！
4: 俺就把龙堂让拦截，俺就让给他，俺就让给他，俺就让给他，俺就让给他，俺就让给他，俺就让给他，俺就让给他，俺就让给他，俺就让给他，俺就让给他，俺就让给他，俺就让给他，俺就让给他，俺就让给他，俺就让给他，俺就让给他，俺就让给他，俺就让给他，俺就让给他，俺就让给他，俺就让给他，俺就让给他，俺就让给他，俺就让给他，俺就让给他，俺就让给他，俺就让给他，俺就让给他，俺就让给他，俺就让给他，俺就让给他，俺就让给他，俺就让给他，俺就让给他，俺就让给他，俺就让给他，俺就让给他，俺就让给他，俺就让给他，俺就让给他，俺就让给他，俺就让给他，俺就让给他，俺就让给他，俺就让给他，俺就让给他，俺就让给他，俺就让给他，俺就让给他，俺就让给他，俺就让给他，俺就让给他，俺
5: 진짜.
1: 다치스, 치스, 뭉다, 뭉다지.
5: 청양, 내 학국이 랑기 된다리야. 내 기지 증명 마시. 이 년아 염증기기. 아자 샤화부디 랑시비야.
1: 다티관 마시니 용기. 간다만다 니니바도 샤화나만린 탁주이.
5: 기비히난소 니문의 선시토미도 카카치베기미의지기치도 나리아 승진 제공의 요시비.
1: 지마랑가로지디 고추유지.
5: 나지 라니스스가로지캡라진비서스치 이니에 랑문의 가로지캡유비이나 탄데디제차 아용거
1: 양압두기. 오늘 양압두 이니 군쪽에 랑아지과다 남지 디르오네 라메비노 나타토메
5: 나고네 군쪽에 랑게과다 남히네 녜니바도라 타침시게 구시 다클라스
6: 기블라 맹가네 되는 기브 시브스도 나를 대는 기브 시르도

0: 인다. 세이 깁다.
1: 디 연세 마르베. 니에 세이 옙 장가 앙우이 키슬람나 앙아크 제자오라.
0: 장우이베.
1: 메.
0: 우메 니에랑 가르키슬로 그래. 나게 니치 니지 고유 수유. 지마랑게. 나 요제 김혜 신다님도 치민 그래 제가. 랜치 가면 제가.
1: 영아 영아 니에 치우 치우.
0: 인다.
1: 알아 알아.
0: 야, 클린다 클린다. 야.
1: 저주이.
0: 인다. 세게다.
1: 야, 다 됐. 니 녀도.

0: 쉬어다 쉬어다.
1: 갈지에도 갈지에도 쉬어다.
0: 교수 쉬어다 아치.
1: 아치 가봐 줘가.
0: 교수 쉬어다.
1: 갈지에도 치. 갈지에도. 갈지에도 치. 진소서도 제시베 거리베. 뭘 쉬어다. 나치로 태제 가지가.
0: 진소서서 샤윤 레버다가 레 삼샤제. 아자 아이처 워스업차스. 이랑가자는 예 쉬쉬메다. 레 좀제메베 레 냥치기.
1: 아치. 개총치다. 미코요.
0: 다리랑직 제야유. 라다샤오유니 차근제유.
1: 야우유.
0: 야우유. 제너럴 리회님도 알아두고 하신 것이가. 캐스니에라 날개두. 샤오유가 넘주 근제 등급에 신주에.
1: 샤오유가 나다 리회 알아두고 그저 사고브제.
0: 장그 주정 알아는 시 흔히 막고도 저 삼지고에. 니에디 저 화시에. 자, 나다 알아두고 같이 니라 서주블레비.
1: 진남 교가 된거도.
0: 남교게 나 세조치기. 너울 조조제 컵도 다니. 니 아저다 알아두고 같이 다그랍 서주제 가져가서 토르마준 가지도 쓰기. 딘데라 바가다 최신스.
1: 샤오용가 가 바바다 제 치스에.
0: 어. 저디. 샤오용가 나를 잡아 뒤제치기. 让过了林辉님도 알아통과치 더도 미라다리제 갈지가 총미김세게 통합이이너 럽링카수이칭마레아
1: 랑게 갈하호유 루이
0: 아씨 엘레고당아 시에서유
1: 아씨 다 갈지가
0: 저디 주저가 쉬쉬메다 김수표미 랭기지부 멤버리샤 니랄시오 린회게 칸이부시에바 고마호라 김사다 샤오용라 라마타베 랭치는 용구마르다
1: 아씨
0: 호주문
1: 마리, 랑게 갈시고 유, 니한테 달 수도 체제. 니랑 치고. 케스랑 우초링다, 님도 대제 가져가. 랄 미신다게 르블링체유 쓰고면 누구야?
0: 디, 주도식에서 갈수 그래. 우초링게 갈치에서. 랑게 우초링 따당 가르유. 니에체는 우초링 야구수도.
1: 따랑아, 콩지러시. 뭐랑 고시에다, 뭐는 콩지산유기.
0: 아, 셀레 고다 저디.
1: 디스, 니랑 셰이다. 랑 우초링다 저와체는. 나 랑 좀 뭐지 뭐고.
0: 아스 저디. 랑 시기 된데 근데 롱랑 추서 시부시도. 랑고아. 니 샤오유르 써도 제주.

0: Shouyong.
1: Oh, Chijo.
0: Shangaja dos nasha. Minkab yewe kanji, yontu mendo sa.
1: Ya, di, Karna to?
0: Sui shingre. Shouga nga tuyun yu tanda rishya.
1: Pejin shambu yume zho, rema shi. Chodi, rangay da chika gyuda.
2: Nga si ne tongbu ri.
1: Wei, ajayi ni karche yume rangay da chika gyuda.
2: Aja de yuan du meba, nye murang teje chi yungo ribe.
1: Chijo, aja pejin zesi gyubje gyingi yuan du mu chungbu ri.
0: Zesi gyubje?
1: Oh. Ajaga tongjina ge zesu gyubje nyu se songa de nye chi bi.
0: Ho.
1: Ajaga gongzo chini zhe xia. Nga ra zu di ne chinga qi qin su.
0: Me guo le chi sum nia bi. De nie mo. Da mo luo qi le qi zu ge. Ra xue da da di zhe.
1: 마신이 두눈 성강기 지수 제 사업인 저 마도시 신내서 교수자.
0: 쟤는 가서 다야 제스 그룹에
1: 제스 님 말씀에 수교로 봐. 교재 영향도 제마 녀트라문 선비.
0: 예 뭐 세가 지고.
1: 야, 저저 이제 야우체 쉬라.
0: 뭔가네 녀샤.
2: 다 교수들이 먹어. 자기 우 술러다. 가리. 我这的出马路呀，对面碎碎的啊！你让谁的？我就上我心不是吧？让给你身上了，我是朋友都认不着。让给我不懂我心没呗？没事，咱俩门口小木熊啊，怕老么去啊？是，让给俺我出老远，给俺从我马路边能看到几个小多几个人的。对面让一路碎碎的对面人，他可是不？

0: ཁང དེ ཕན ཅུང ཤི རེ ལེ ཚན ནང ཕན ཅུང དམ ཅུ འདོ གར ཚོ པའི སར ཅོམ ཁང གི ཇུ རིན དང རྒྱལ ཁབ ཀྱི རིམ པ ཐང བའི ཁྲབ ཤུང ཙོམ པ པོ རྒྱན ཀྲོང ཙ བ ཉི མ ཐུན ཇུ ལ ནས མུ ཐུ ཕོ གི ཀ ཤེ ཙོམ གི ཤེ ཅ ལེ ཕོ གི ཁྲག ཅན ཙོམ པ པོ ཁ གི ཙམ ནང བའི ཕུ ཅུང ཀ ཤེ ཙོམ ཡི མོ ཇུ ནང ཇུ ཡིན པའི ཐེན གེ ནས གི སི ཡོ བ ཤུ ཉི མ ཐུན ཇུ ལ ནས ཅེ ལོ ཅེ གདོང གུ གི དུན ཇུ ལོར ཕན ཅུང ཤི ཅ ཆོང གི གེ ཅ ཙོང 종자샹도 총신 다다 변종 담주 되가로 촉배 사좀 칸기 주린타 계급 기준부 당부 첩슝 좀바보 계급 링내 유거부 이 표준 체례 개바 중국 되가로 개제 튼조기 총미 변종 좀바보 튼조기 레진소 낭다 능미 인토 콩기 다바라 표제 이르니기 토네 첩슝타 점중 록좀 갑셰소 니겔 학점 잠나유 찹춘 잠줄라 천나 담준 되가르 체제 제심기 켜베 자탄타 종제 라소 제시 간소타 첩젠 통제 할로 제시 딜레타 촘제 수르지 제바 소타 닌치 셰게 첩젠 쫀나 덴베 초와소 짬나와라 나제수 계급당 종진비 차가야 르단 르바 토비
1: 아 다 콘동에 나 갑시기 지기 시작 모두 잡다지 도대로 진짜 비스 삼례 있나 안 줘 있나 다 값에 그 표조 잠주 카지 냠도 지기 가래 용례스 난체네 있는 안 줘 값에 그 모자디기 남발 직신에 친구들이스 어 다 값에 그 좀이 되나 녀와 러시아 나올랑 가라에 값에 좀이로 롭정 제 값에 좀이로 있나 지야데 이제라 가버려 주요 제 전에 내 값에 그 좀이 된조 가란 조 신윤제 타과도 있는 좀좀 망부질을 파주 값에 고르게 돌린 지도 잡아 아니 카셰 그냥 가르스나 총롱 그 따와 때스도 가르스나 카셰 티송도 과 값에 시바디 있는 다 조디 있는 다 세계 랑야다 야면은 술서치야 아 딘데 잠지마도 그 낭도 띵그릭 보 딘데 시보 딘데 전투 말레스 사과도 있는 값에 있는 까면 숨주기 걸리 청와 독스 찍고도 잡아들라 깍자 친구 여자 아니 낭도 야 친구다 순남 대봐 딘데 망부지 춘토고 말레스 딘데 그 순이 가지도 딘데 내가 가야 그 수요비나 가르스나 딘데 주네 말레스 값에 있는 듣고 찍네 있는 코 그 코트 때에서나 간에 아파도 마 고림 직샤바 더부 잠지 통과 될래디 고림 직담 만져와다한테 값에 그 까매 되죠 표준 단단 만져 외관 그 딜레 있는 표준 초백이 주제 천다 요리 나 사과도 있네 값에 대해 좀 캐고 주나 낭뒤에 있는 순남 때라 낭뒤 띵을 보다 자침보 딜레 천도 그랬음 그 삼례 있는 아주 있는 표준 그 잠주 카직 요래 나비나 이런 장면 뒤고 내주 킹글 다 대리 마 냠주 쉬어게 그 값에 당보디 있는 아 뒤 가르스나 표기 3위 첩슝 출제 높사난 기 값이 디니스 갈레 제바진기 아메 부조 높사 칼라 예메 부조 장내 코르 약중 가당 고조 용의 망의 전두인 연주 은이 뭐부 체배 신부 소장시다 자네 탁제 서버 야가 창배행 안디 철우 끝나 튬비 망의 소장시다 자제 나라루베 신부 알아듀지 나비뇨베 맞이 부조 장시난다 다디 차창가 마슈메 링보여 하송아 디나로네 지기 티체부티게 마슈게 카레 직전냐바레 딘제 바바 잡젠자부 명예 신줄류스 팔라라와 메브랑가 제먹고 쇼스 포마잘라라고 하세진데로 망에 띵조라라 마동가메 충스 어디 가스나 다 조아디 디 하면 접종기 난게 값에 띵게 망 어쩌 치고야 좀제 카레 쓰스나 직내 이나 디 책조디 이나 제 착보 고대보 야고 싶지 요리 짓다 나라도 얘기 신다 맛이 관계 구글이 비위 신부 담게 벽에 신부 담게 진행도 이제 차장 구글이 니네 인수나 디 가르스나 단대 그 값에 디나 노르상게 융기 에 지금 학주기 주인의 마치 나와리 디게 가르스나 좀게 중으로네 쉬비나 네 노르상 장을 자도 같이 아니 티슈링가 있네 두루 조망합자다 인조 발레 간다추 아니 인조 카레스나 준비 요리 피 아니 노르상추 장례 쿠트 잡아 아니 인조 요마르바 아니 용기 소장 달라는 미팅을 소장 띠띠 잡아 아니 용기 카레스나 노르상을 슈베 가메리 어디 되지 대도 전에 가서 찍네 이네 뒤 나올로알레 이네 코데보 칙냐보 니네 이네 뒤 그 미나 비나 용기 미네기 시가다 체주도 딘제도 용 튜버 값이 아 숨내 있는 카라스는 값이 디 때바점기 난저 노상기 남다기 줌기 낭도 럽자지 싱그리 변화 차지는 디나로 디도가 바바 얍신 잡고 미네 신줄로 숨 팔라 라와메 그런 가게 먹고 쇼서 보면 잘하고 하세 진대로 망에 띵조하라 마동감이 충성스디 노상기 디나로 카라스는 줌기 제림 딘제 말합도 주시하 하나 자와 전에 집에 조기 노르베 청와 자라 칠한 전에 보면 차도 보에 자르 조르메 버 준비 요라 피스 와무 자와 시도 예동아 제 체스 어 디카레스나 두캅셰 디 찍네 카레스나 미네 기 땀주 첨버질레 니네 줌 그 쉐브 그 나도 로드스 티네 싱그레 자자 캅셰 딘 주이네 퓨도 충와지레 다디 캅셰 딘 카레 도자 진디 그 나와 메바 바 디제 차고 어 디데 코데바 야부시다 요레 어 다 대신도 카레스나야 디카레 Pöggel haben wir Töpfchen Takte, ich sage, kann man dann so im Bund, die Nahl oder Gabschetscher. Die Karessener Gabschet, die ja, die langsam im Bund, die Lama, Stera, Jelung, Lama, Schakietchen, denke, Barula, Damne, ich habe Züto, ich habe Gabschetsch, Püto, Schwachere, die Marreb, der Jungre Schübne, bin er. Gata nilu tokwe lamala kashi miwa tibet jeto yung kane deje kor juwa ji ngala lamia jega nyutu to ngusi di nangse ya lamala shubiri riba. Ta dila karasana jaju imbe sira yinu diris chajo lote lama chile mi charu tabur chamchur maje bar nyamadala tokzi je gyusu ngusi chiji di karasana lamia di nangse ya lamala shubiri ta nga nyarwa chi isi nga chulu juruwa chi isi lamia chungtu nyarwa naaswa tuksu shubiri. Kapsik to Shubra, Tatila Karasina, Lamek, Lamashaki, Jensik, Nangsal, two, Lent Lop, Lankar Lop Resna, Tari Trumi, Namtu Yinayan, Tame Pume, Hachu Yungdomi, Tate no Sam Tianto Dudomi, Najuzima, Chimla Lorajus. Palutin, Hachu Chejuja, Pamani, that in Abimbui, Pasalangi, Kachu Kunzomu, Mavitumbo, Tadalanakas. Tikasina, Lamek Pata Yumaris, Nel Namjo Lamurba. Tumbachikma, what you should, the Kalasinati, Dorin, Dinzi, Banjo, Kitamna, Katan, Kapshu, Chumojuba, Sumitam Jeromosa, Vatigi, Pergaki, Sixu Jebek, Chulu, Kapshet in the jury. Kapshet is Mushidor, Kapshet, Kalasna, Lukdun, Lukjo, Lukdun, Lukdo, Tinalo, Yang, that Damba, Lasso, Kapshet, Mampo, Kapshet, Shingajik, Chiki, Trubek, Digit, Samjushim, Tinolo, Bina, my pizza law in the Chingri. Gashi rekay chunbe kurbunki kanchu zangchwe chosu yushamdi karuwa jame jashi lhunbyo nor ngayye chikwe gichik zendwa che jaju yunguru mebe dadenam chame yudu yume jadimne chajang sado yoche gyun zangdi nyamu chida chamdar chirdo tuyose di gabshe di godari da gabshe di gyabdirma di reyo tendo biji namgui gyabu bungma ki punto chokzam tawwe gyun gorchi pedo singdar YouTube 과책신 모두 판결 취지 샤마로 지금 총급 지원 왕매도 저를 신대 전에 시오 시더불 자료 모두 표진 깨진 말 오제직 된 심의 생물 식수원데 가서 값에 차장아 전에 뭐야래 대 럽자 쉬면 다 값에 로아샵에 두부디 놀래 가르 통투고 와래서나 값에 디나로 조디 있는 둘이 된지 반주 말한 게 가르스나 콜베 마디 균유 여러 봐. 뒤에 전에 콜베 마디 중 그래서 중에 중외 유림. 뒤에 콜베 그 마디 지다 타제메 아니 공매 먹분 당제 콜세 참나 범위 콜세 치트 땅에 대해서 그런 것 치셔. 라과디 디노로 둘이 된지 반주 코라인에다 그 전제 디노로 슈베 유림다. 이제 차장 지시어. 차장 디조 있는 값이 좀 다가서 지금 삼루 단체 지금 다가서 지시어 좀 해봐. 저쪽에 가면 봐 지금 날씨 티슈 좀 해봐. 소소 용좀 용조를 당 지금 이제 유림 이제 막 값이 남네 티슈 봐. 제가 된조 있는 지금 내 코시 표도 된조 제가도 코 국내 뽕마 등의 코시 타조 등조 된지 번조로 이게 된지 디낭 저와 강조 유명의 유림소 갑시 들로 차장 지셔. 변화 차시나 단다 순주 남제라게 갑시 라게 니마사지도와. 딜라 딘데지르샤 딥베다. 걸리 마르티 마르코타라 소미 쿱다타웨 카스체. 담고디 까체 슈구디 카틀레스와. 디네 근데 때자 카 카답죠라. 녀르메 빠고 개보 나스. 자종 아게 주반 염시 구르고 코르 랑게 차스. 자치. 듄데 차. 제블로 죽듯이 차. 자자 심세 류라 마주 치다 지규 숭에 냐스. 듄데 차지 제블로드냐. 어디네. 중세 좀 카프치.
2: 시리디 외랑 디니 초. 로드비 닝쿠. 디니 슈로. 현조 시리
0: 콘도 옌 존즈와 님은 튼줍라네 페기 라면 첩슌레 최게 노상기 남탄난기 갑셰타 낭서 우봉 남탄난기 갑셰 대신 둘이 덴지 벤조라기 잠난웨 거시우에 총화 주베 쇠미 담기 르무시베 난기 갑셰소 모두 두두시 난투스 샴라기 라콩기 개왕기 뉴춘베타 기술라 대신 차베 최대 편조라 소기 잠난웨 표준 값에 가지 모두 능규 인비 랭게네 모두 기신으로
1: 다티네 단도 가르시나 간주기 망조일에 타르기 비나 값에 표준 가지 모두 수비나 망조도 수준 유배기 기술라 수준이지와 어디 값에 있는 망조일에 특집 좀 시다요. 다디나 올라는 차주이나 땡마직이나 기술라 가르스나다 전년 심부직 잠나 진짜네 근데 전혀 집에 그 기술아가 지금 가셨지다 라브레스 되는 기술아 가르스나 전혀 집에 소대대 때도 저와 전혀 집에 되고 가르스나 골 잡으면 줘 알아서 소지 줘 지금 돈이 좀 줄어 봐 뒤쳐다 안에 뒷잠을 해 집에 까발리네 부직도 가이 수도 죽었다 간에 때자 되자와 알아내봐 맞지 않았어 제자 뒤 지금

0: shere ki nyamda tenpa. Ani ni jiki tenzula surseta ming penjin tenzula karasina surseta chiyala soba. Tenzula shinto ni karas sunyam tenpa, tenzichwari. Tatanto yanti yore kalip chungi ki kapshe tumpuchi yore. Di yam manju mangchui la takjab chimbo yore kapshe di tuksir tuwa. Shamo sorkyun tacha namkala charwe sanji kama kubchu meseki sikdar. Alay tinsur yundani timbuza mindu, yami miglo jikzi kemura shorjun wansaji. Diya karasuzna ta, di bina jizu nyingbe kubita karasuzna sunbun da tinsur kajik gongyo yukji tinsur yorba, o tinsur karasuzna gongyo jik japza ngomche mesele dokbu ta, taja namkala char tinsur chigwarba, a tinsur karasuzna sursi chiya ke kapshu pyudu chungwaji, redungwa. Bina chashina di nalala diwari. Jisu la kikabse chik chashayabi na kaya sunda chokshi pyontazu kato juwe jisu dilesi kane deje jude mindukbe ngayi tangba diyo tuyubatze jiki jisu la kikarazina polyon dine kyoji yongche tenzu diyo la kapse tzamche polyon tuyubatze vire sajo tenzu ri kata jibwori, kata jibwori tati ne karazina ya kapsebi na tanda ngayi maa ngocho chishayabi na bina ngaranzu kiti gintun shubi tzamnubi kapsebi na 글리카다 부유 비진다 커진지 통제 하사소 가사 칼라여비 미남니 가이드네 정신직과 통스 자주 우르신 초라 미가신 첼로 시도 나와 콘조야 자마르 괴다 뼈샤 통해지 냐밖에 비었습니다 체비도 없어 학과도 가서 뒤에 가서 다 미소술 무소술 미 그 체주다 이제 시험을 봐 제가 시도 좀 하는 가서 뒤 뒤샤나 란주에 가서 변화 에 정보 변조 이내에 나란주 자가나로 대바 파조 내려든냐 뭐 감시되 미디 디데르샤 미퍼펀드샤 디샤 미든도 디데르샤사 된조 배딩 의숨도 처바 재미도 가르바 학과도 가서 값이 디나로 통부 디데조리 디나 나란주 지조 돌로 털접 침보여리 비나 다른 고자 모두 담라까 탐의 미놈 요다 줄까 다들 표절 탐의 창라까 나쇼 남녀 출게 냠라까스 다 미소수에게 디카레스네 미소수에게 시가스네 이미도 된서 그래서 또 처음부터 시작도 와 세상 값이 된 주인이 표도 주고 지대해서 다 근데 삼랑의 값이 지금 우주 슈가디 슈야디 카레스나 디디 카레스나 단다 차비치대 변조라 잡나고 카레스나 시도의 변조사디 값이 디는 표기 팅랩고 좀리 돌아있는다 권의 계제 순간에 하바도 있는 표기 좀리 로렙제 주변 고대바 고마 탈제 용도진의 표를 써봐 뒤에 값에 뒤에 직 튼도 써봐 아니 미관계 봐줘 지금 달러치 등조치 등조치 값에 대 표도 중앙치 임발라 등조 톱 나가래요 세상 뒤에 가르치나 값에 뒤에 내 마 지금 뭐죠 쇼인스 값에 뒤에 가르 중에 맞춤도 겁나 안줘 내 맞춤춤 겁나 높중 높딕 나올라 요래 값에 차차 요래 세상 급 뒤도 있는 안줘 lopchung ki lapta lo chunchung lo chukti chungi yindu zane yinele kapshe di yuwaan chua chene ene kapshe di ting mangpo loa chene ngaa la kore simtuba bina ta tanda ngaa raha lo mangpo chimbari dele kapshe di tando ke ngaa la dede se juni jikimi to tangi maa siyam jikim nyamchuri shubina tuksire ta kashi rejni zeba rapcho gundu pyo ge yonjo ni kawaya singwe yongsu lobe kyaasheri guni goro 커버드지 익지기 미신지 이래서 몰려주 나자 미제 탄잠디네 랍과를 파수 중받다 자게 랍장 사르 쪽에 된데 신다 지미체 차시 유지 되면 나다 점니 양정 안위지 최시 나서 근동군자 생배 내지 치신라 야제 다외 외지 표시 진지 심표 달고 담말하여 최시 진시 근계 증을 나조정 타람 정외 정자 꼭지 강가를 칩배 맞아주 더도 등시 연락인데 추다 추전 통제장 너중 심리 제다 현재 착종 영지 강바니 바제 리다 저에 총다 총세 세준나 파람 다지 강기 추나 머니 강라 메도시 파감전지 강산 다지 당시 고단 기군제 머리 남가 노보라 추아집에 이만 메도시 자고라 다르 창하르스는 쇼미 보이 미만나 차장 준도 치외 넘시 강라 미치 시게다 자자 대리 신조 대리 카게 죽준 차샤나 왈레 팅신닝라 창시 장조 서버 공제부 샤고 박베 탈로랍제 가줄제 판나게 세동 샤 세동 자자 샤마 지가로 초아준 어쩌든 코로나도 내제 초점 근도 좀 연전제매 박게 슈기 정조리 샤 고디 라다르 지외 리고 남소 땡바고 왜 촌조준 라다 룽바 사고뉴네 파다 예베 신단주 샤오이 텐슈 정주 뇌제 유래 나바 예체데 사고이 타자 티럽시 치도 조지 내가 베도주 할래 타메 짜단 변도 요와 동대 짜라고 하라라 시 잼니 양지 티럽 젠지 표서주 제단디 가르스나 값에 디 치 제가 숨주 타바디 나로라 가르스나 직내에 치 지금 와자다 땜바 지 진념다 땜바 어디데 저 값에 디 니네 이나 가르스 값에 디 나로라 벽이 근계의 연종 자체보 저도 라바라 파수 용반능도 없어 그것도 익증 김유신지를 물류 나지야 미자 탐진다 라바라 파수 용반다 벽 지금 연종 근계의 연종도 자탱해 대체에서 과 파수 중반의 수요가 아 얘네 이나다 벽이 가라스나 근계인가 그 미남기 이나 튕기 지조다 초화 지조다 아 대신도 죽주 내면은 저 지조 대조 이나 십 차와 선바 주제 자체 못 쳐도 봐 아 주제 이나 지금 표소 초고여 봐 주제 그 책조는 예시 지봐 뭐 대체 그 표도 중요한 점주지를 하소 자자 대단에 가서는 되게 공수면서 값이 얘기 있는데 가서는 지금 된다 자체 뭐 천도 말이 띵그링 뭐 천도 말이 있어야 된조인 말이 쉬어야 가서는 값이 대조 통해 가지고 통 투바지를 가서 수나 값이 얘기 있는데 지 캐보다 약부 처음이나 근데 이제 값이 그 나로래 된다 자체보다 아 지금 주제 띵그링 뭐 띵서부 진짜 천도가 됐어 Sabja tui o tiye, tiye na kubye shuwa ki nangdo niva tiye.
1: Tiringa lechay na, Pyeongchong Damjun Dogar Chokpe Sarjom Khangi Jurinta, Gekhab ki Rinpa Thangbu Chepshung Zombabu, Gen Zhongzawa Nima Tundub Lani, Pyeo ki Zombabu Chalje, Kiawan Gindun Chunpe Tha, Durin Denzi Benjoro, Chabe Cheteng Pyeongchong Suwa ki Zamnangwe, 퓨종기 갑셰 카지 모드난 추스 텐제메레잖아 갤라촌네 갑셰 좀비 동처럼 모드 능규 임베 텐게네 퇴도도 기시 능규 많이 받나로

0: ཁྱི Ari maki tingin dunmara chuzi dun mokta nungzhu tang mimi nungzhu choma nungzhu jie jie tie huangla zi choga niram tang yirin ki chogyu sakibito nime makdun mingping churang kashi dori yubri. Ari maki tadung, ari shirgyu ki tuju jiji jubshin yin ki chirri chuzi shimani yirin la lariyan chodo gadum che yulu jo yubri. Yirin ki nijor cimbe nijubi yoxina, jiji jubshin tang chuyangani yirin ki jishi lingzhin ki lodong jie tang kuryu sungyong sazu so Mangju dikjele ari mangi jegwi poni dorgyun chung yubri. Khormaji choga tuho ma lamba ta, ari abasi chuga ta. Barzik chugu tu nebe lingjin so bardora chebar kwenen lo chi. Yirengi chaje tupshu ki baren ta. Kwe te jorin je so nebe ari mangi tenshira jindi tang mimi nungzhu je te jegwi cheba ta. Megweni ari mangi FG ge mokta nungzhu guji chine ta kozun zuigang chile yubri. Ari nijor simbe neju biwasi na. Ari sinjin talangpyo jeje jubshini porangarbyo mokzhu nezui kangto chondo chone yirinla shigyun chenpyo pargui chayu chershi chudur chibata. Te tata hormozi chogala pargui chibbe chajule tewe shigyun chibu yubaji. Tingi talangpyo ari nijor chenpyo janri tangin chigo kese yirinki sagora chimara ngarishin chumyo chendu machi na. Ari maangki yirinki sambata lotong sozhar pargui chayu yinshi jubaji. 接着就是你一人出售抗几个定价堂前置四句为您刚给孔明来着一页找为某种龙子节目提一人他二里玩一页三七节对团建用来给月别接着片面图九六月节节目节有了那段可追定价区域给接着就是你为什么可以给个盲不要卡公所南主破上周局特级站内可追公司把人他可以特卡特二人两节作品几个节目节目节目节目节目节目节目节目节目节目节目节目节目节目节目节目节目节目节目节目节目节目节目节目节目节目节目节目节目节目节目节目节目节目节目节目节目节目节目节目节目节目节目节目节目节目节目节目节目节目节目节目节目节目节目节目节目节目节目节目节目节目节目节目节目节目节目节目节目节目节目节目节目节目节目节目节目节目节目节目节目节目节目节目节目节目节目节目节目节目节目节目节目节目节目节目节目节目节目节目节目节目节目节目节目节目节目节目节目节目节目节目节目节目节目节目节目节目节目节目节目节目节目节 이랜탄 이라 레바논 지역이 나공 반랑토 남북 포담 조규 터지기 대윤티 제대로 배담 조파라 나량 체육시 레바논탄 이스라엘 제재 주신이 이달리 로마로 내베 이달리를 자도 어리 중소 강토 레고르 사르베 주문 체니 이마 레바논 토주니 제딘 체규로 괴대 동조소기 내던 타주 토득 체규 임버지 인진 인조를 기인이자라 계지 총자 셔슈 챔베 케블리 공시 동지 정시 제인니 내주비월 여러분들이 가게라 누부마든콩 원소 송년의 최고의 긴기 여러분들이 급기 대륙로도도 오르츠 야마란 남자니 시규로 정중수랑 전치 곱게 교주 결국 낭진 제바티 로교기 신도 서바토유 파렌시탕 베좀 스바예체 낭진 기급 조인버지 여러분들이 다시 보내송 퇴동 경기 사업에 원주고 오르스 시규로 정중수랑 낭진 제교 땡고 제유바탕 yuurin kengke shaakwa dara nangjin chebe tuju ti nyedong gyami ni sabdun ru da thangbo yu ci ji nying para dengi che yu. Ari ngandri chapsu uyinin gangi chushi oshin ki jeje jubshin ni ngu lor jimde shuo ti ari kimzang thang kele mangbo korpor gyurshin yueji jueba thang. Ari nyezu solebu tingi yongcha chebe chengshili nguan bara nu gyu rinkong parwa gengi jeze chubar ari zejube rintang ki tuanjang ti jenda ngabe gyaja si ca ni ni gyaja sumca nga para cha yu rung. Ari ngandri chapsu uyinin gangi dengi chebe mikche le gyaja nyi ki to yubri. Farinsi kesa peri shalui chamki jeli chukchuk yi sar yubi. Fengdan belu na zela nidu me shuwa ta jeje jubshini me chun to yurung ngarishin me yongsu su to mibri. Sanne tige shibju chenbe tama ki chukla kengchung to yungni me gyun sube to yu minu chuk zinsung che yubri. Sumonin ke tingdi zhungyang sengkyun nyamcha nidu shu sengbi.
1: 铁外忙为三九开端呢，中央年轻流行节三九开局常委托呢，西南岳不休，天给三公节用。
0: 三公节用。